그러면 오늘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모두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첫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된다. 이 말씀은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첫째,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백성들은 어디로 모으느냐? 이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첫째 은혜입니다.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해가 뜨는 땅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인도하여다가 어디로 데려오냐?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들을 이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 이게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이 교회로 불러모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얼마나 다른가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 모습이고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고 약속의 언약들, 이 성경에 대해서는 다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이고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인 우리를 이제 13절로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이런 백성 되게 하십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구원하여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 되게 하신 것,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면 이 교회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시냐면,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안에 계신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은 진리의 성읍이고 이것은 거룩한 산이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살게 하신다. 이게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여자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500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500여 명의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려오는 장소예요. 그게 뭐냐? 5절 보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500여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은 120여 명이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안 맞은 길이라. 바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감람원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약 120명이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래서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락방에 120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500여 제자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는데 380여 명은 다 떠났어요. 그 가운데 120명만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령 받았습니다. 이 120명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를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각종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들에게 교회로 인도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축복을 남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이 교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 들어오는 거 쉽잖아요. 뭐 누가 검문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 안에 못 들어와. 어떤 사람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냐면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 그래서 이곳에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택함 받았다는 축복이고 그래서 7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 두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시민 되게 하신 곳 이것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둘째 포도나무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남은 자 백성들에게 12절이죠.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둘째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살게 하셔요. 다시 12절 보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 포도나무 열매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한 땅의 산물, 곡식과 과일과 각종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겠다. 누가? 이 남은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모든 풍성한 물질,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들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이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로 위에 10절 보면 이날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교회 안에 오기 전에는 사람이 일을 해도 싹을 받지 못해요. 짐승, 내 짐승을 쓰고 일해도 싹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 그냥 뭔가 좀 받은 것 같아도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일이냐? 10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얻어야 되고 또한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받아도 빼앗기고 쫓기고 다 도망다니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더 이상 쫓겨다니고 더 이상 졸이고 가난하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모든 산물의 소출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겠다,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12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누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쩌면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리지 못한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그걸 남이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린다고 하니까 막 내가 번 걸 가지고 흥청 마시고 모시고 막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으면 그걸 내가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돕고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누림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한 일. 근데 남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영혼이 바라는, 간절한 바라는 재물도 얻었고 부유함도 얻었고 또한 이 존귀함도 얻었어요. 근데 얻었는데 누리는 것은 허락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누려. 차라리 없으면 더 좋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주면서 그들이 누리게 하는 거, 다른 사람, 딴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부유와 존귀도 주시지만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의 성도들에게 너는 영원히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셔요. 남은 백성들에게 이 누림의 복을 주셔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능히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재물과 부요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과 부요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에게 주어서 제 몫을 능히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에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주어서 그걸 능히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포도나무 소산, 모든 과일과 곡식과 물질의 풍성한 소산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오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거기 몇몇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깁고 있어요. 보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선생님 어젯밤에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네,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렇게 해보리이다 하고 배를 끼역끼역 저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갔어요. 그물을 슉 내렸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에요. 어젯밤에 여기저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에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걸린 거예요. 한 배에 안 되니까 안드레, 아니 뭐 요한 이리 와 해가지고 막 배를 또 저어가지고 두 배의 체험에 물고기가 가득가득 채워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지금 그물 한 번질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물고기 잡힌 분은 당신은 분명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제자가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물고기를 그렇게 잡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물질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 못 잡았지.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물질을 다 모아놨어.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다가 금을 쳐서 너희들 두 배에 채우게 잡게 했지. 나는 물질의 주인이야. 이 물질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또한 빼앗을 수도 있고 누리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물질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욥기서 41장 11절에 오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백성이 되면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걱정할 거 없어요.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림의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남은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이라 하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는 남은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포도나무 소산,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축복을 주신다. 남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신앙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음 견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오히려 배임을 당할 것이나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니기니라. 그러니까 이 산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막 섰습니다. 그때 이제 벌목을 하는 거예요. 벌목을 할 때 예전에는 톱으로 막 이렇게 하나 벨라면 얼마나 막 힘듭니까? 근데 지금은요, 기계톱으로 막 거대한 게도 붐, 붐, 붐, 붐, 붐, 붐, 막 하면 막 나무들이 막 빡빡빡빡 쓰러져요. 그 엄청난 산의 나무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
그 산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다. 거기에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너희들이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라.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은 그루터기들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루터기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돼야 돼요. 어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하고 그러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자, 남은 백성이 돼야 됩니다. 남은 백성에게 동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구원하여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 교회로 인도하여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 그리고 그에게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와 땅의 산물을 넘치도록 주어서 누리게 하신다. 이 땅에서 남은 백성들에게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셋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은 남은 백성들이 과거에는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셋째,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건 우리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 얘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과거에는 너희들이 저주가 되었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저주 중에 저주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복 중에 복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과거에는 내 생명, 이 영적 생명, 파멸은 멸망한다. 이건 지옥 간다는 것이요. 그 파멸당할 내 영혼, 내 생명을 거기서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인자, 긍휼, 불쌍히 여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관을 씌우셔서 이제는 더 이상 파멸당할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생 얻을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축복된 인생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꿔진다. 누가?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인생이 이제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천국 가는데 박차를 탄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못 박혔어요. 강도, 십자가 못 박힐 정도면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좌편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선생이여,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리고 우리도 내리서서 당신이 무슨 메시아요? 당신이 무슨 구원자요? 하고 마지막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방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가 그 좌편 강도를 향하여서 야 조용히 입 닥쳐, 너와 나는 이 죄를 지어서 이런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분이 하는 일 가운데 옳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어쩌면 우편 강도는 둘 중에 마지막에 남은 자의 마지막, 그래도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그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쩌면 이 남은 자가 됩니다. 이게 우편 강도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지금까지는 저주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축복의 인생,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뭐 80년도 살고 70년도 살고 60년도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사후 세계는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남은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온전히 영접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살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남은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풍요함을 누리려니와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하겠죠. 성전으로. 이사야 4장 3절 4절 보면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 예루살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 이 교회에 남아있는 자,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 이 교회 안에서 생존한 자, 즉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 받는다. 그리고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이르게 됨이라. 이 시온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시온의 딸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오면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셔요. 죄를 씻겨주셔요. 이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더러움을 씻는 장소예요. 그리고 더러움을 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8절에 오면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 즉 교회에서 피할 자가 있다. 죄악이 지옥을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 그 중에 남은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 가운데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열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 교회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 지키면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이제 부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이 생명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여러분 많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항상 그들은 병 고치려고 막 기적을 체험하려고 막 호기심으로 막 수만 뭐 수천 수만이 항상 예수님 곁에는 있었어요.

0: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시고 뭐 십자가의 피, 내 살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떠나요, 다 떠나.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니까 그게 막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누구만 있냐면 열두 제자만 남아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열두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한테 베드로가,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떠났는데도 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막 다른 사람들 막 그 교회 떠나고 막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이 예수님에게 이 교회에 뭐가 있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천국 가는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안 떠나면 좋겠지만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이라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남은 자로 계세요. 재림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사세요. 그러면 이곳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 열매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하시다가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

공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주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주셨고 이 땅에서 내 목소리로 우리의 말과 글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마다 국난을 극복해왔습니다. 언젠가 그런 농담들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국난 극복이 특기다 이런 말이요.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켰고 신앙의 선배들은 무릎으로 나라와 교회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 땅의 평안과 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충일을 보내고 맞이한 주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나라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한 달을 보내길 원합니다. 6월의 첫 주예요. 6월 7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릴게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명지올리보이스가 찬양합니다.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명주 홀리보이스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이어서 소프라노 정혜웅님의 광야를 지나며 뮤지컬 배우 정성화님의 오직 믿음만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추억의 복음성가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495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메들리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험한 세상 나그네길 3927번님의 신청곡 크룩스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207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지선님의 음성으로 충만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염화로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강조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그 음성을 거역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크고 완전한 날개를 드려워 주시고 피곤한 육체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게는 하늘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의 날을 맞아 이 시간 2부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잘 살아보기로 작정하였으나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늘 미흡함과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과 생명의 복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 또한 동일한 복의 근원된 자녀임을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올해 저희 월강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자 소원하고 시간시간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 각 개인의 마음속에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정 얼마나 소원할까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게 하셔서 영적 안전뱅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소금과 빛된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저희에게 주셨듯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 힘들고 전쟁이 잦았던 과거와 달리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희의 삶은 고단하고 행복지수도 많이 낮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저희는 만족할 수 없음도 잘 압니다. 저희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저희의 못남과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못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노년의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위축을 받으며 외로우며 입가에 미소가 없어지는 부모님 세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축의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가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한 사람 함께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낯설음을 무릅쓰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은혜의 지경으로 이끌어주셔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광조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과 못남을 깨뚫어 더 하나님께 순종함의 행실로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평안으로 임마누엘 하옵소서. 저 천국을 소원하고 노래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샤론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선구 함께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집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이 삼가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 가정, 이 가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이 가정은 또 다른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사랑으로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준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남녀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남성이 혹은 여성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연인 관계로 형성하여서 부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 자녀는 사랑을 받고 그 가정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시작점 또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게 한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창조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성 그 시작점에 대한 그 답을 인간 창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죽어 있었던 존재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사랑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사랑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가정의 시작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남녀가 좋아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 모인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시작점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였던 종으로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다시 말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죽음의 땅이 아닌 바로 애굽에서 벗어나 참 생명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심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심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깨뜨릴 만한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린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 했던, 사람을 우상화하는 말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에 젖어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은 또한 어떠한 땅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우상하는 말과 문화가 가득한 땅이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세상의 문화의 유혹에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그냥 상냥한 말투의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투냐면 강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바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익히 알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신명기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은 이스라엘이 듣고 순종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사람이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명령 지켜야 돼 라고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하는 부모의 경고 메시지와 같이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너희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으로 시험해야 될지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기록된 십계명과 율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을 축약하여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축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어땠습니까? 광야 제1세대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들을 향하여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는 순간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는 광야 제1세대에게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2세대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태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만 모시는 혼합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말에 동의하는 종교인, 혹은 그것조차 관심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을 갖는 종교인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함이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

말세를 통하여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 다시 말해 그 땅에서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광야 2세대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들으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들으라는 명령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신명기 9장 1절 그리고 20장 3절에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로 이 들으라 라는 이 명령은 경청하다, 자각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어의 뜻을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경청하라, 자각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확히 잘 풀어주는 말씀이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자각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 답을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더라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자연 환경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죠.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장소에 따라 들려지는 소리가 다 다양할 것입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소리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먼저는 나와 관계성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실 바로 영의 양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모든 걱정과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이러한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내용,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듣더라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세상의 말 듣기를 더 좋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말을 신뢰하며 심지어 우리의 입술에서도 세상의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이유를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전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그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대목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서울 강남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원합니다. 서울 강남의 땅에 집을 얻고 집주인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 마음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듣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해주지 않아도 세상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바로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까지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의식, 감정, 의지를 의미하며 뜻은 생명, 영혼, 정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은 육체적 능력, 열심, 정성을 의미하는데 이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몸, 육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혹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는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조각 퍼즐 같은데 이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모아다 보면, 맞추다 보면 무엇이 완성되느냐? 자기 사랑이라는 그림이 맞춰지게 됩니다. 본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모으다 보면 결국은 그 그림판에 자기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세상의 학문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리고 세상의 많은 책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자기를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 사랑할 것.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자꾸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사랑해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끌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만족할까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갖다 본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갖다 본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완전한 만족과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명령을 마음에 새길 것을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는 습관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 묵상이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말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경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 것, 묵상하는 습관은 사탄이 세상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할 때 그 유혹을 받아쳐낼 수 있는 영적 면역체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어떤 대화가 제일 많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부모와 자녀와 어떤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7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자녀의 삶 또한 누가 주인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고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느냐?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 명령을 들은 첫째 아들은 부모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예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일을 하러 가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돌아섰는데 그 부모님의 말씀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첫째 아들을 원하십니까? 둘째 아들을 원하십니까? 어떤 아들을 원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둘 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예하고 순종하는 셋째 아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렇죠? 엄친아. 자, 이제 하나님과,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하십니다. 예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성경에 나온 첫째 아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삶으로 돌아가면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원하는 셋째 아들과 같이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성공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승리 이후의 승리의 삶을 사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처음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르기를 원하는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주일예배. 지금까지 광주 서구 염화로 31번 길 7번지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400번 375-0400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D 극동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걸음이 더디고 초라해 보여도요, 그 길을 정하신 하나님은 멀리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고 말씀하셨죠.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 주여 인도하소서, 조정기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이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성령님도 자유하신 분이시니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생명수 강가의 라이프로드 승아즈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이무화의 그러므로 띄워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Joyful, Joyful, 크리스틴 캐너비스의 찬양. Joyful, Joyful, 크리스틴 캐너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인은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같이 노래로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숨결같이 늘 그 감사가 읊조려지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도희선의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프라노 양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강한 손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기뻐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

0: 함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 우리 성령은 인격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알고 대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시듯이 성령 또한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단지 감화를 주는 어떤 감정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붙잡아 이용해 보려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인격으로 안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 궁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에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정의라는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셔서 전능하신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생각하는 영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은 생각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계적이지 않고 동물적이지 않고 생각하는 기능을 탁월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육신의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말씀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이 이르매라고 시작합니다. 오순절은 초여름 첫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50이라는 숫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혹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약속이 성취된 절기입니다. 마치 곡식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데 이렇게 열매가 처음 익어 거두는 것처럼 구원의 열매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있으니 전도와 선교를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0: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 때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의 루아흐 같은 의미로서 성령, 바람,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는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상이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성결함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불은 태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모든 것을 태우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자 분열과 혼란과 단절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서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언어가 통일되고 분열이 치유되어 하나되고 단절이 연합으로 변함으로 성령 안에서 민족과 문화의 장벽이 무너져 내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은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성령이 임한 바로 그날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침례받아 성도된 자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 세계를 교구삼아 복음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마음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육적인 감각대로 행하게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의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세상 임금은 곧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과 내 자신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국에 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백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지금의 극동방송이 있기까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삶을 통째로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천 북성동 시절에 치열했던 방송 선교 역사와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은 처음에는 한 장소에 연주소와 송신소 그리고 선교사 사택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진 곳에 있는 인천 하깃동은 연주소로서는 부적합한 점이 많았고 연주소와 송신소는 분리하는 것이 방송사의 상례여서 연주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깃동 연주소의 스튜디오로서는 늘어나는 방송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대 국장인 윌리엄 윈첼에 이어 3대 국장으로 부임한 로드릭 펜스 선교사는 북성동 3가 8번지 지금의 자유공원 내에 연주소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1961년 3월에 기공해 이듬해 6월에 완공됐고 7월 1일부터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 내 극동방송 자리는 과거 개항 시절 세관장 관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1958년에서 1960년 사이 헐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1882년 5월 22일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자리로 밝혀졌고 인천시는 2019년 6월 11일에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팀 선교회는 이곳에 새로 지은 극동방송 연주소를 캐더린 기념관으로 명명합니다. 캐더린은 초대 국장인 타마슨의 부인으로 타마슨이 국장직을 그만둔 지 넉 달 만인 1959년 10월 30일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 폐암에 걸린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다 보니 병이 악화가 돼서 7월 초 결국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팀 선교회는 새로운 극동방송 연주소 설비에 맞춰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뜻에서 캐더린 기념관으로 불렀습니다. 건물 봉헌 예배가 있던 날 다음과 같은 추념사가 있었는데 캐더린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더린 왓슨 여사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늘 감사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슬프게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한 보람은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남아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여사의 그 이름을 빌려 이 건물이 봉헌됐습니다. 여사께서 일생을 통해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사의 이름을 빌려 지어진 이 건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캐더린은 한국에 주둔해 있던 수백 명의 미군들을 위한 식사도 종종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성경 수업을 가르쳤고

특별히 3명의 자녀 이외에 생후 2개월 된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너무 쇠약해 죽을 뻔한 아이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없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캐더리는 장녀인 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의 강림과 부활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총무였던 한용석 목사는 캐더리는 암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평온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북성동 시대는 1962년 7월 10일부터 67년 12월 23일 지금의 서울 상수동 스완손 기념관으로 이전하기까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1966년 12월 23일 서울 필동의 명보극장 근처 건물에 서울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이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66년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필동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개국 10주년 감사 예배와 사진전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 개설식을 가졌습니다. 이 감사 예배에서는 펜스 국장과 코지올 선교사가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는데 홍종철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설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권에서도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으면서도 남겨진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유언으로 전했던 캐더린 선교사님. 그녀가 마지막 순간 붙들었던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암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불평 대신 평온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삶,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라며 방해 전파마저 뚫고 울려퍼졌던 북성동 시절의 방송들. 이 귀한 헌신들이 모여 지금 우리가 듣는 풍성한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누군가에게 좋은 기별이 되는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0540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극동방송을 개국하시다니 주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부어 주셨네요. 그런 방송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7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방송이 되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과 1m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안간 힘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인들과 소통이 어려워 내면의 세계에 빠져있는 청소년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청장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죠. 시간이 걸려도 성취가 늦어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손으로 컴퓨터를 다루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요.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상상을 이끌어내서 탁월한 그림을 창작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의 장애가 정신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심령의 장애가 생겨 허덕이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 태어난 복된 이들인 것이죠. 안성진님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는 속해하고 성내기는 빨리하면서 정작 듣기는 더디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다만 가장 먼저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들어서 함께하며 들어서 위로하고 들어서 든든하게 지지해 준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응원이 될 겁니다. 한웅재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어쩌면 이렇게 이 시간이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막 장난치고 싶고 정말 저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농담도 하고 싶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 자유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늘 주말이 즐거워요. 목사님 방송이 귀하네요. 늘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 9507님. 아, 이 사연 붙들고 제가 한참을 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귀하다 하는 말. 아, 이거 저 옛날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유 내 새끼 귀, 아유 참 귀한 아유 뭐 손주들 붙들고 했던 그 기억 말고 여러분, 자, 그 기억 말고 세상에서 귀하다 이런 말 듣게 되던가요? 거의 듣지 못해요.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하다는 의미는 더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귀하고. 자, 그런데 그 귀하다 하는 그 말을 그냥 톡 건드려서 톡 터뜨리듯이 하게 사연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주말이 늘 즐겁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방송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도 정말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바로 나죠. 그 생각 꼭 잊지 말고요. 오늘 하루 여러 일들이 또 있었고 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감사 잃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또 살아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또 감사로 이불을 덮고, 이런 하루하루 이어져 평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같이 들을게요. 같이 걸어요.

이번 사연은요, 3213님 주신 사연이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아, 너무나 따뜻하고 정말 사랑 느껴지는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천국에서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눈에 불편함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연에서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다시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해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뭐가 구별될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혼란함과 여러 풍랑과 여러 이해 못할 것들과 아픈 것들, 또 즐거운 것들, 기쁜 것들, 그런 여러 일들 속에

왜? 뭐가 달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 봅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 경기할 때 이제 월드컵 저기 막 하고 막 하면 막 가슴 조마조마 하잖아요. 누가 이길까? 그런데 그걸 녹화로 봐요. 그 이미 이긴 걸 봐요. 그러면 가슴 조마조마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넉넉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좋은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안의 천국 바라며 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걷고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며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이며 건조한 풍경에 푸른 옷소매를 늘어뜨리는 여름나무들 늘 그 자리에 있죠. 이렇게 붙박이인 이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참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지선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형,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한 번씩 엄마를 찾더라고요. 미끄럼틀을 위해서도 또 그네를 타다가도 슬쩍 고개를 돌려서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웃으면서 말하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신나게 놀다 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또 금세 안심을 하고요.

다시 뛰어가서 신나게 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늘 믿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한번 내 모습 돌아보면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 웨이홈의 최고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놀이터 이야기를 제가 오프닝 때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두 손을 놓고 뛰어가서 놀 수 있는 그 이유는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뭐 알아서가 아니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승한의 In My Life,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그리고 위러브의 좋으신 하나님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피아 워십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고 초롬의 내 주를 가까이 소리의 지명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게 된 우리도 늘 염려합니다. 걱정하고요. 그리고 염려가 이렇게 커질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나도 모르게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또 기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걱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유지연의 야베스의 기도,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클래식 콰이어의 오 놀라운 구세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6월 7일 주일에 보내드린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양승찬의 기도는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경 시편 148편을 보면 멋진 찬양의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이 잔치는 온 세상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달에서 캄캄한 바다 깊은 곳까지, 왕에서 어린아이까지, 땅의 뿌리를 박은 나무에서 하늘 높이 나는 새까지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해요. 찬양은 왜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살짝 맛보기만 해도 절로 신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즐거움은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기어들 틈이 없으며 슬픔이나 질투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오르고 입에서는 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어서 와서 함께 해요.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영훈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서양 격언의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 욕망 등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다. 기왕이면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 둘째,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법이다. 셋째,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다. 넷째,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준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Thankful, 조시 그로반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국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비안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이화 침복 화여가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주님의 놀랍고도 광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더없이 깊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드리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한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상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오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주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0: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어제는 현충일이었어요. 우리는 어제 방송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었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돌보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기를 원하나요?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죄어린이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방금 들은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사도행전

0: 아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코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1: 로마서 8장 37절.
2: 로마서 8장 37절.
1: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1: 사랑

0: 되느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여섯 번째 책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와요. 바로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무슨 뜻일까요?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시합 내내 양팀 모두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종료 직전에 겨우 한 골을 넣었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골을 넣어서 5대 0, 10대 0으로 이긴다면 그래요. 쉽게, 멋지게,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다퉈서 마음이 불편할 때, 시험을 앞두고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될 때,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무서워. 못할 것 같아. 아,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내 힘으로는, 나 혼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센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1: 로마서 8장 37절.
0: 로마서 8장 37절.
1: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0: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1: 사랑.

0: 되느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

0: 기능이라.
1: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자라며 겪게 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겪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찬트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2: 로마서 8장 37절.
3: 로마서 8장 37절.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3: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사랑

0: 되느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들어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여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봄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봄.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로 가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필요한 물건인 베시 언니의 외투와 비타민 그리고 성경을 잘 숨겨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0: 대시 언니가 수용된 막사는 28번 막사였어요. 그곳에 수용된 여사들은 무려 1,400명이나 되었고 28번 막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더러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 막사에는 엄청난 수의 벼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벼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랍니다. 코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고양이 집이 그리웠어요. 베시 언니, 이 더러운 벌레들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베시 언니는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기도한 후에 베시 언니는 깨달은 것을 코리에게 말해주었어요. 코리야, 오늘 아침에 읽은 것을 기억하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었지. 우리는 벼룩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만 해. 베시 언니,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지만 이런 벼룩까지도 감사하기는 싫어. 코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된 거야. 말씀을 믿고 코리와 베시 언니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함께 지내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곳에 있는 모든 벼룩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리는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일까지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막사의 구석 등불 아래에 앉아 코리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들 주위에는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며 경비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많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코리가 성경을 읽어줄 때 열심히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코리와 수용소의 여인들도 읽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용히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비원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와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수용소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죄수는 심하게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비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리가 있는 28번 막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경비원을 부르러 갔는데 경비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1: 난 28번 막사에 가지 않겠어. 거기는 벼룩 투성이야.
0: 그래요, 여러분. 벼룩 때문에 28번 막사에 머물던 코리와 베시 언니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코리도 벼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선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GR이니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GR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Chinia. Psalm 118:24.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and excited that you are back again, everyone. You know, today is not just another ordinary day. 오늘은 그저 흘러가는 평범한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It is a gift lovingly prepared by God.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하루죠. The psalmist declares,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Sometimes we wake up carrying worries, unfinished plans, and heavy thoughts, right? 우리는 때때로 걱정과 염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Yet before anything else happens today, God invites us to begin with gratitude.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라고 초대하십니다. Just as flowers turn toward the sunlight each morning, we can turn our hearts toward God's goodness. 꽃들이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No matter what awaits us today, His grace is already there before us. 오늘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Psalm 118 verse 24.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Amen. Have you ever noticed how trees continue to grow quietly even when no one is watching, right?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도 나무는요, trees, 나무는 묵묵히 자라간다는 그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Their roots reach deep into the ground long before their branches stretch toward the sky. 나무는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기 전에 먼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The same is true in our lives.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Many of God's most beautiful works begin in places we cannot see.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The psalmist declared,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시편 기자는 이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라고 노래했습니다. He was not rejoicing because every circumstance was perfect. 그는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 기뻐.

것이 아니었습니다. He rejoiced because he knew that God was present in that day. 그는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Like flowers opening their petals to the sunlight, we too can open our hearts to God's grace. 꽃들이 햇살을 향해 꽃잎을 펼치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And when we do, even ordinary days begin to shine with unexpected beauty. 그럴 때 정말 평범해 보이던 우리의 하루도 특별한 주님 주신 그런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기 시작한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아멘.

0: Amen. As we come to the end of our time together, let us hold on to the words of Psalmist.
1: 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0: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1: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0: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1: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0: Not because every problem has disappeared.
1: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0: Not because everything has gone exactly as we hoped.
1: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니죠.
0: But because God has faithfully walked with us through every step.
1: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신실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0: The flowers do not bloom forever, yet each season has its own beauty.
1: 꽃은 영원히 피어 있지 않지만 계절마다 그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0: The trees stand through sunshine, wind, and rain, growing stronger year after year.
1: 나무는 햇살과 또 바람과 또 비를 지나며 해마다 더욱더 단단하게 자라갑니다.
0: And so do we.
1: 우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0: Even through seasons of waiting, uncertainty, and change, God continues His work, His good work within us.
1: 네, 수많은 기다림과 또 수많은 불확실함 속에서 그리고 또 많은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자고요.
0: So let us receive this day with grateful hearts and step forward with hope.
1: 그러니 늘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감사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어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May we notice the beauty around us, the grace beside us, and the faithfulness of God before us. 네, 우리 곁에 피어있는 그 꽃들의 아름다움과요. 또 우리를 감싸는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once again. And until next time, I hope you stay with Jesus, walk with Jesus, live with Jesus.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Everyone, thank you.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지니 유였습니다. Everyone, by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시로 의심했던 것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팔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지난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켰습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무려 120명이 똑같이 놀랍도록 성령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으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주 급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이 놀라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진동을 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출산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 어떤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사가 사역하고 있느냐, 모든 것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탄생한 교회는 그런 형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놀랍도록 위기적으로 한 사람처럼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체계도 없습니다. 물론 신학도 교리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산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토탈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불지 않는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또 우리가 촉감적으로 시원한 어떤 뭔가의 느낌을 받으면 아 바람이 분다. 잔잔한 바람이다. 아니 센 바람이다. 어쨌든 아주 태풍 같은 아주 노도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바람도 그렇거니와 특히 영적인 하나님의 영에 의한 바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람, 하나님의 숨,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모든 자연이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다. 바람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인간도 아담과 하와도 그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이제 또 선거철이 됐지요. 선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여당을 지지하는 바람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는 야당이 또 강하게 일어난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오면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자기 의지와는 달리 어떤 바람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우리가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공부를 하고 해도 이 바람 앞에서는 인간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강해 불면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신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측할 수 없다. 두 번째,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제함이 있다. 세 번째, 생명이 살아난다. 네 번째, 바람에는 어떤 방향이 있다. 나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바람이 나를 끌고 갑니다.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강하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일어난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그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 처음에 많았겠죠. 근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0일째 된 날에는 많은 사람이 그 현장을 떠났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어려우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없는 방언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를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람에 의해서 떠납니다.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간 그 현장에 또 다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족도 있고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잠식되고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무용화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하에서 또 다른 세계로 그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목회를 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바람대로 갈 것입니다. 결론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목적지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사람이 내게 뭔가를 보장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어느 세상에 있는 권력자나 가진 어떤 경제적인 부유한 자가 그래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돌봐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줄 거야 이런 말들에 의한 안전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 만큼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내 모든 노력은 그분 앞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목사만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살는지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거는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일장춘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꾸는 꿈과 같다. 인생은 불과 같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허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루살이나 우리가 백년살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비추었을 때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을 더 행복해보겠다고 50년을 더 행복해보겠다고 100년을 더 행복해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며 경쟁하지 말아야 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바람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 지금까지 아 나의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도 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을 제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누군가의 위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에 서기 위해서 남보다 더 공부하고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 목숨 하나도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누가 누구를 통제한단 말입니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정렬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왜 이 땅에 저주가 있을까요? 말라기 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녀를 또 자녀가 아비를 위해서 서로 간섭받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로 경쟁하고 컨트롤하는 관계가 있을 때 저주가 있는 겁니다. 왜 저주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신학을 하는 것과 별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지 않냐면 그분의 지도 아래 있지 않냐면 그분의 임재 아래 가지 않냐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바람일까요? 세상 바람입니다. 원수의 바람입니다. 유혹의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지요. 베드로야, 너 주의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리고 있다. 지금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너를 흔드실 건데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가게 되리라. 그 뭐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의 신고입니다. 너는 그걸 원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너에 대한 방향을, 너에 대한 미래를 그렇게 결정했다. 오순절에 바람 같은 성령이 급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이란 때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이 급하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우르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75년 동안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아직 자식도 없어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이미 오래전에 이 기능이 죽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민족의 아비로 만들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떠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좀 아들을 주실까 했는데 안 줘요. 25년 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이제 키워서 이제 곧 있으면 결혼시켜서 이제 손자 보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 부담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청천벽력에 까무라칠 정도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떠나라 때는 언제고 또 아직 아들을 또 주셔가지고 겨우 이제 아들을 이제 에? 이제 뭔가 아들을 통해서 손자 한번 보고 싶은데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열국의 아비 야 손자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치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양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상한,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한 어떤 일들이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절대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것이 옳게 보이는, 정말 경건하게 보이는 일처럼 꾸며질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빤한 것, 빤히 내다보는 수, 그게 바둑판에서는 통하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일하셨어요. 당신 고유의 계획하심과 통치를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아. 가끔 간헐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러나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아.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사람에게 따로따로 조금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한 저와 여러분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배웠든 안 배웠든 알든 모르든 지식이든 아니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겠다는 사인이 들어있어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죠?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독점하려고 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아주 교만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10대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그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보신 비전대로 오자면 잘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의 삶은 꼬이고 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팔려간 17세의 소년이 30세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거예요. 억울한 금형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누가 이런 교회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쳐요.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죽을 고비를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치료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뭔가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와 같았던 나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사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가려져서 몰라요. 세상 바람을 타고 사는 사람들이고 볼 수 없어요. 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지요. 늙음하게 이제 죽을 즈음에 아, 내 인생이 좀 철이 들었구나. 이제 내가 뭔가 좀 할 것 같다 할 때는 이미 그 사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가 그동안 쌓았던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생명 단 하루도 연장시킬 수 없는 그것이라면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도 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확정해 놓으시고 보장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정렬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원수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인생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의 존재, 가치관이 바뀝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됐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믿음 없는 사도들의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와 많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바울 같은 이는 놀랍도록 이방인의 대사도로 변신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대낮에 다메섹에서 예수 판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는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잠깐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한 선지자에 의해서 기도를 받게 하고 눈이 열리는데 영안이 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어려운 그 계시의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유대한 스승으로 태어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는 지식이 짧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대학교도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니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널려있는데 왜 납니까? 그렇게 제가 반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자를 써야 내가 되는 게 아니냐. 나는 자신 있을 난 사람 필요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100%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자기 힘과 지식을 믿고 남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은 필요 없다. 나는 100% 나를 원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임계진량이에요. 임계진량. 크리티컬 메스. 임계진량. 여러분 저 물이 100도가 돼야 끓지 않습니까? 99도에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돼. 믿음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임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을 하나님 요구했던 그 시험은 뭐냐면 바로 그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는 그 자리예요. 그게 뭐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통과해요.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믿음은 점진적으로 쌓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바다 위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걸어요. 언제였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믿을 때입니다. 근데 다시 빠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

0: 네가 나를 의심하는 그 순간 너는 빠졌다는 거지. 우리에게도 많은 아픔과 시련들, 하나님의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보장할 수 있는 뭔가 확증을 보여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이삭이라고요. 3년 전에 세종대학교에서 한국 코리아 개대령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종아,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시죠. 그렇지?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뭡니까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한국 교회를 네가 내 손에 올려놓으라.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그거를 커밍아웃은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책임지시고 나의 고백을 지켜주셔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이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이건 숙명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목사로 된 거, 내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모든 주도적인 역사의 모든 키는 그분 당신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가 80세 그렇게 느닷없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간데? 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애굽에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간다.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취하겠다.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나를 강건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

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혜인입니다. 이 지혜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도 없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건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수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뭘 하면은 좀 짓궂기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옷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에서도 갔어요. 군경 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방으로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는 그 재인이 됐거든요. 근데 재인인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그래도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도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다섯 포대, 50kg짜리 다섯 포대, 그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다섯 박스, 심지어 이렇게 백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뭐 도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는 애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지 와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돼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멍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뺏들어 가고. 저는 너무 이게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가는가.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실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이거 자빠져서 그 죽는지. 아니 하루에 보통 두세 명씩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먹게 가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산에서 이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아프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러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청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땔감. 땔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땔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식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전적을 뜯었어요. 전적 뜯었는데 그 전적 안에 뭘 감싸나 해가지고 여기 뜯고 가운데 뜯고 저 자꾸 뜯고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언돌 있잖아. 그 언돌 바닥까지 또 다 뚫렀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보호마루가 있는데 보호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다 깨창고 땅이란 땅은 다 뜯어봤어요. 근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 이들 그 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야 보니까 나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래서.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근데 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당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거기가 바로 실천에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이거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 식구도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잖아.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축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 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

0: 믿지 않으면 자살나 가니까 어디 간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정작 오자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은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해놨으니까나 잡힐 바 치고는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이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에 늘렸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맥 딱 자르려고. 그 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놓고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턱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일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안 먹고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지금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그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 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전국에서나 이런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 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렇거나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죄인에서 못 벗었지요. 한국 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이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한테 전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리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리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니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 세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도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브로커비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몽땅 탈탈 털어서 몽땅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 받고 국립병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창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튼 걸렸으니까 야 나는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나 이게 머리를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조그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륵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 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현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태현 집사님의 간증 이어드리겠습니다.

그 갑자기 누가 뒤에서 찾더라고. 야, 태연아. 보니까 저를 담당했던 그 상담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하염없이 가더래요. 어디를 가는지 그래 이상하다고 저 혹시 정신 돌아온 줄 알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어보는데 제가 암이랍니다 이 소리 해야 되겠대 숨이 막 얼른 찾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겨우 나게 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암인가 그런 게 어딘가 무슨 가자 무슨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다시 그 선생님한테 내가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그 선생님 막 놀랐는데 저는 야 이제 뭐 아무 수도 없는데 맡기자 하고 그랬었더니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괜찮다고. 아니 진단받고 나면 지금 당장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 괜찮대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조선에는 석고병들 사유고 의사들이 돈이 없을 거 어떻게 나면 저를 실험 대상으로 옮기든가 그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뭐 피를 뽑아서 없앤다니 그런 세뇌된 그런 게 있으니까 나 야 요 완전 나를 살살 이렇게 꼬여가지고 꼬셔가지고 실험 대상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왜 그런가 하면서 아 저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괜찮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아, 자기 책임지고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한정개비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 줬어요. 치료 어쩌다 받으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하러 갔죠. 가서 시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이게 막 미스껏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세 명이 우르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그래 돈 빌려주고 또 내 아프다니까 매내왔구나 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는 거야. 전 누워있는데 아, 왜 그러지? 하고 소리 어떻게 오시나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대본에 하는 소리 야 임마 너 수다돈 빚지고 가만 누워서 치료받을 자신이 자격이 있어? 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 돈 벌어라. 아, 그 소리 듣고 농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 좀 괜찮으면 빚 갚을게요. 그랬더니 야 한국 사람 다 그만한 암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게 진짜로구나 하니까 확 뚜껑 열리더라고. 그래서 머리 빙빙빙 돌고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일어섰어요. 그래서 내 안 갚았다 했냐? 내가 돈 꺼달라 했냐? 아니 성질 부릴 사람 누구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성질 부린다는 게 말 바른 대로 내가 꺼달라 했냐? 너희들이 돈 줬지. 나는 그 돈이 필요 없고 돈 보내기도 싫었어. 너네 돈 줘가지고 난 빚지게 만들었지 않냐고 까꿀리 막 그려놨더니 아 이거 더 싸워봐 돼서 탈북 짜고서는 아마 좀 개고기처럼 노니까 야 저기는 쇠고기니까 나 이제 개고기한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더라고요. 사람이 뚜껑 다 열리다는 정도 아니고 괜히 한국 왔다고 막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 괜히 왔다고 당장 죽고프더라고요. 거기서 계기돼가지고 저희 마누라는 빚 갚겠다고서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같이 말할 때 갔어요. 유용업소 다니고 돈 버느라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는 나대로 또 타락에 빠져가지고 술나 뭐 그 상상만 해도 밤에 못 자겠더라고요. 가족으로서 가족을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죄스러운데 가정 파탄이 그것도 기대해가지고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옥탑방에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보증금 200만 원 다 까니까 나가래요. 방 빼라고.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빨이 죽자. 술을 두 박스 싸놓고 앉아서 집에서 계속 누워서 밥은 한 알 한 톨도 안 먹고 술만 며칠 먹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죠? 아파트 관리원들이 직보로 올라와 봤는데 이 완전 사람이 이제 시찰에서 누워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저를 병원에 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너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도 안 보일 때 하나님 하나님을 열어주시잖아요.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물맷대 성계 달부미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 와가지고 보는 게 어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밥 먹으러 가세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손 잡고 가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어보니까 속이 후두두두 떨리거든요. 너무 술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술 한 잔만 좀 달라고.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진짜 사람을 살리자고 보니까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면

또 하나님이 댄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진짜 하니까 진짜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내지 않는 거고 자기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가라고 길들여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때도 울먹고 달았어요. 세 번째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천사 같은 목사님 나한테 보내준 거 보기도 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고 본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알자고서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다가 성경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천지를 창조한 이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자리는 믿으면은 커녕 뭐 찬양과 노래도 제가 거기서 어지 무조 젤로 연주나 하고 이렇게 했다 뿐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내 영혼으로 영혼이 다 바쳐서 드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차츰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 저하고 완전히 가까운 영재처럼 지내는 그 부산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새벽 기도 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을 좀 대달라 그러더니 다른 게 없어. 먼저 하나님 알자면은 네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가 뭐예요? 네 잘못이부터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래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온전히 살고 봅니다. 무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네가 보고서니 하나님 난 믿겠으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오 하고서니 마무리를 하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서 그 말 듣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켜고 누워 자다가 어떻게 잠들었어요. 눈 딱 떠봤는데 네 시 반이에요. 근데 네 시 반 딱 됐는데 아 기도해야지 이 생각도 먼저 드는 거예요. 자던 상태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완전히 그 궁둥이를 뒤다 키가 올려놓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대언이 왔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시오. 한 그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내 맞던 생각 무슨 엄마한테 뭐 학교 안 가서 엄마한테 막 소목이 끌려가고 그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요거 그냥 담고 또 나오. 계속 하는데 아마 한 3, 40분은 회개가 절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제 머리로는 저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지켜줘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막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눈물을 어찌 흘리지 베개가 다 젖었어요. 지금 상뚝하면서 정신이 탁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지금 회개 다 했는가 딱 다 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대연아 딱 이렇게 똑똑똑 그런 소리가 나를 탁 부르는 게 소리예요.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했는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 소리 딱 듣고 손을 쫙 듣고 머리가 쫙 올라가더라. 그 다음부터 기도가 또 멈췄어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건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야 어쨌든 마무리부터 하자 하고 소리 예수님 이로 기도합니다. 그거 끊었어요. 끊고 누가 옆에서 말한 줄 알고 얼굴 뭐 TV고 무슨 다 찾아보니까 그냥 건 다 정상이에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오늘 새벽 첫 기도인데 이런 소리 들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얼마나 기다린가 봐라. 네 새벽 기도 쳐지지 않니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냐. 그게 뭐인가? 성령 받았대요. 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부터 보라. 너 성령 인간한 사람 못 봤는데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하던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까탈스러워가지고 나하고 좀 이렇게 행동이 온짜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쳐다 안 봐요. 말하기도 싫어요. 아주 믿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서 쫙 오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만 다니는 게 자꾸 웃음에 다니더래요. 대현씨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뭘 보고 웃기는가가 제가 아직 너무 기뻐서 다니니까 아, 명기 무슨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고서 자꾸 물어봐요. 그 한두 사람 물어봐요. 보는 사람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네요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저한테 했으면 더 그 신기하게 보여준 것보다도 내 마음도 바꿨었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 돈 주시오 수고 주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딱 주시오 기도 하나만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같이 손잡고 갈 배우자로서 한 대 좀 해주시오. 하나는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도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후 같은 우리 마누라를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저처럼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태현 집사님께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연속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요.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요즘은요, 제 주변에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기도의 응답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도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마냥 기쁘게만 지날 순 없지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여정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고 완전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지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이었습니다. 아,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오늘도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의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52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다녀와서 지금은 식사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맛있는 오이 소박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와,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되는 오이 소박이 생각하니 군침이 돕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3015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신청곡의 제목을 적어주셨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고백일이라 생각하며 바로 이어드릴게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네, 보혈을 지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이야기 나누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8594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듣는 찬양은 더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기쁨을 더욱 전하는 제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오늘은 유난히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한 주간 그 여운이 쭉 이어지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01님, 자녀들이 신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천국은 마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8594님의 문자 메시지를 접하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화 챔버 콰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4501님이 신청하신 곡 천국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김 브라이언의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천재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불편한 이야기 첫 번째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제가 읽을게요. 저 사람들은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야,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의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 기간 동안에 비유를 참 많이 드셨어요. 오늘 읽은 내용도 비유의 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1번 30개, 2번 40개, 3번 50개, 4번 60개, 5번 100개. 몇 개일까요, 여러분? 50개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3분의 1 정도가 비유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가르침 중에 3분의 1 정도나 차지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비유라는 것을 대부분 사용할 때 보면 어떤 때 사용하죠?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전달할 때, 그런 때 비유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생각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를 정도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를커녕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의 결말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존경받던 종교인이 아니라 개처럼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아버지 속썩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불효 자식이 벌을 받기는커녕 아버지가 베푼 최고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요. 의롭다고 믿던 자들이 문 밖에 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질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평하고 황당한 결말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질서를 잔인할 만큼 뒤집어 버리십니다. 우리도 이런데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자신들이 개보다 낫게 취급하던 사람들하고 비교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잘 나는 모셨는데 폐류나 아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표정이 지어지실까요? 내집 앞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거지가 그 거지와 나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당황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분노하고 당황했을까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자기 안에 숨기고 있던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던 욕망을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한 가지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렬히 많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메시아를 구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문제는요, 그들이 기다리던 나라가 저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로마 제국을 피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질서 잡힌 거룩한 종교 사회로 꿈꿨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팠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저 가난과 고통이 없는 안정된 삶을 주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도덕성과 의로움을 만천하에 증명하여 하면서 보상받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니 얼마나 반갑고 기대가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자기 욕망에 투영된 달콤한 약속이 언제 나올까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라는 폭탄을 던져서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의 탑을 사정없이 흔드신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말이죠.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기득권과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분노했고요. 내 기대가 무너진 자들은 당황했고요. 자신의 죄와 민낯을 본 자들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불편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해하기 힘든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그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부터 떼약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한 품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목이 타들어갈 것 같지만 포도원 주인이 자기에게 돈을 준다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자식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9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오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마감이 1시간 남은 그 시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데려오는 겁니다. 이들이 보기에 저런 쓸모없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지만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마음이겠거니 했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드디어 성실히 일한 하루의 보상을 받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왔으니 먼저 품삯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자신들도 곧 받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1시간 일한 자에게 일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일 데나리온이 뭐였어요? 자신과 약속한 금액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12시간 일한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려고 그러지? 기대가 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은 12시간을 일한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럼 저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저도 이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이 청중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은혜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하지 그랬을까요? 주인의 행동이 당연하지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그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사방에서 거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저 주인이 미쳤나? 사기꾼 아니야? 불공평해? 이런 얘기들이 막 했을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일까요?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발전시켜온 옳다고 여겨온 보편적인 도덕관념과 정의관을 정면으로 거슬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력한 만큼 얻는다,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비례의 공정함을 배웁니다.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고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보상이 있다라고 배웁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새벽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떼약볕 아래서 12시간 가까이 땀 흘려 일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서늘에 질쯤 와서 겨우 1시간 일을 했잖아요.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의 차이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과 응보, 형평성의 원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요. 먼저 온 일꾼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차별인 거거든요. 불공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요.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달라서 말이죠. 또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원래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법적으로나 약속으로나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속한 만큼 받았거든요. 정당한 대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온 사람이 한 시간 만에 똑같은 액수를 받는다는 것을 본 순간 자신의 노동 가치가 푼돈으로 떨어진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품삯을 정확히 받았지만 문제는 왜 저 사람과 내가 같느냐였어요. 왜 저 사람과 내가 같지? 12시간 일했는데 한 사람 일한 사람과 왜 같지?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오래 했는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뭐가 다른가 등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그게 공정한 평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는 말을 들으면 안심되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기준의 공정을 하나님께 대입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남을 심하게 해하며 살지는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양심적이잖아. 나는 조금 부족해도 저 사람에 비하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받을 대우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미국에서 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대요. 다음 인물 중 누가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97년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마이클 조던, 오프라 윈프리,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가 있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79%로 1위를 했어요. 네.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성자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79%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제친 압도적 1위가 따로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설문에 응답한 자기 자신이랍니다. 응답자에게 당신 자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7%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몇 프로였어요? 79%, 무려 6%, 8%나 더 높다고 한 거죠. 이 황당해 보이는 결과 뒤에는 우리가 가진 공정의 왜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관대하고요, 남들보다 자신이 더 도덕적이라고 또 선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타인의 실수는 성품 탓으로 돌립니다.
나의 실수는 어쩔 수 없었던

어떤 상황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만든 잣대로 나를 재고요. 내가 만든 저울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그것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보면 운전하는 모습, 성격을 보려면 운전하는 모습을 말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얌전하게 운전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늘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유독 참기 힘든 순간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끼어들기, 얌체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다들 길게 줄 서 있잖아요. 줄 서 있는데 옆 차선 빈 차선으로 쫙 와가지고 얌체처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바보라서 내가 여기 이러고 기다렸나? 이런 생각. 다들 참고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혼자 새치기를 하지? 이 정도면 정말 나이스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제 단순한 끼어들기 문제가 아니에요.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규칙을 지켰잖아. 어? 나는 시간을 지렸고 인내가 있었고 비용을 치렀고 끼어든다고?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얌체를 보면 막 억울하고 분노가 들고 불공평하고 도둑맞은 기분이고 모욕감이 들고 참담하고 불쾌하고 회의감이 들고 씁쓸하고 허탈하고 환멸하고 상실감에 박탈감에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을 모아 모아서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저는 끼어들기 안 할까요? 저도 정말 잘하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끼어들길 때가 되면 생각이 180도 달라져요. 내가 끼어들기가 정당했다는 수만 가지 이유가 순식간에 들어. 이 정도면 거리가 충분했잖아. 그죠? 여기 점선이라고. 흐름상 이거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심지어 나를 칭찬해요. 이거 얌체가 아니라 센스 있게 들어간 거잖아. 그죠?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제 행동이 얌체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남의 행동에는 엄격해요. 그러지만 자신의 행동에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남이 끼어들면 새치기가 되고요. 내가 끼어들면 흐름에 맞춘 센스 있는 차선 변경이 돼요. 남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지만 나의 행동은 내면의 사정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타인의 행동 앞에서는 냉정한 판사가 되지만 나의 행동 앞에서는 유능한 변호사가 돼요. 타인을 향해서는 언제나 공정의 버튼은 계속 작동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언제나 이해와 핑계의 버튼이 먼저 눌러집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기를 외치지만 그 공정은 어쩌면 나에게 관대한 세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렇게 자기 기준의 공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공정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기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요, 조금 더 착한 사람도 조금 덜 착한 사람도 차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장 공정한 평가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게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찬사를 받던 도덕주의자도 성자처럼 살아간 종교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똑같은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마더 테레사와 평범한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둘 다 함량 미달자입니다. 불합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합니다. 죄를 없던 일로 타협하거나 대충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본질은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이 마땅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사랑으로 공의를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도록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을 가리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율

몫을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 삶을 은혜가 아니라 비교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능력이 부족해 아무도 써주지 않다가 마감 한 시간 전에 극적으로 캐스팅되어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받게 된 오후 5시의 일꾼이라고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비유는 그때부터는 불공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눈물겹도록 감사한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주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인의 시선으로 상황을 다시 마주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고용시간에 시장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들은 늦게까지 노는 게으른 자들이었지만 주인의 눈에 비친 그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몸이 약해서 또는 혹은 나이가 많아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채 해가 저물어가는 인력시장에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서있던 것이죠.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요, 집에 돌아가도 가족에게 줄 빵 한 조각이 없기에 절망 속에서도 발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주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요, 포도원의 효율적인 경영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늦게까지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품꾼들의 내일의 생계였습니다. 그가 건넨 한 데네리온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너도 오늘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꺾여버린 삶을 향한 존엄의 선언이었거든요. 주인은 그들이 제공한 노동의 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른 입술과 삶의 절박한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장터를 오갔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도 갔고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해질 무렵에 5시까지 주인은 하루 종일 장터와 포도원을 왔다 갔다 오갔습니다. 장터 한편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이 주인의 마음속에 계속 밟혔거든요. 아침에도 보였고, 9시에도 보였고,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까지 보였던 그 여전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루 종일 이런 마음으로 버텼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겠지? 오늘만큼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마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는 처절한 절망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선택받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남겨진 자신을 향해 비참함을 느꼈을 테니까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너무니 마음 아프게 들립니다. 주인은 아무도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그 한 사람의 절망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장터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저울을 꺼내들곤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누가 더 잘했고 못했는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이 저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공정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대전에 있는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신다면 완전 기쁘고 좋겠죠.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기에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강남 땅을 주겠다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형은 졸지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가 베푼 사랑은 불공평한 처사가 되고 맙니다. 비교라는 독소가 퍼지자마자 감사는 증발하고 그 자리에 지독한 박탈감이 가득 들어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형은 동생을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처음의 상태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우애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지금처럼 되진 않았겠죠. 결국 형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 것은 아버지가 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있던 비교하는 눈이었습니다. 은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만약 거꾸로 형이 동생보다 더 큰 것을 받아서 기뻤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월감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손에 쥐어진 대전 땅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졌던 첫 마음, 없어도 너무 행복해라고 말했던 그 순수한 그 만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남의 손에 든 떡을 보느라 내 손에 든 보석의

0: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보석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그 저울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희생에 비해 너희들의 회개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저없이 자기 자신을 전부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먼저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장터로 나오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를, 실패한 인생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던 존재 같은 나를 향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라고 손을 내미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격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열심히 살아서도, 더 일찍 와서 많은 성과를 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절망에 찬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외롭고 소외된 우리의 장터를 서성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자격 미달인 우리를 향해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 너도 자격이 있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라고 말이죠. 오늘도 내 조건이 아닌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천재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1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장미의 계절인 6월의 빨간 장미꽃들이 아파트 담장 위를 아름답게 장식해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계절입니다. 오늘도 네온의 찬양을 통해서 인생의 가시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아름다운 6월의 장미꽃같이 향기롭게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송정미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박신화 콰이어의 예수 샤론의 꽃 두 곡 올립니다.

송정미의 저 장미꽃이 예이슬, 박신학 카이어의 예수 샤론의 꽃 두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 영혼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샤론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평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마리아 언덕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을 뜻하기도 한데요. 성경에서는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아름다운 수선화에 비유를 하는데 아가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아름다운 백합이로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요. 예수는 구원자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로, 헬라어를 표현해서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찬양 올릴게요. 임청화의 하나님의 은혜, 유성은혜, 오늘을 위한 기도 두 곡 올릴게요.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 한 수 올려봅니다. 제목 6월의 장미.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때마다 밝아져라, 밝아져라, 맑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들이여.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에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내내 행복하십시오. 이혜인.

0: 한 시리밥창단의 샤론의 장미 듣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 사랑은 바로 기쁨의 헌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내와 희생, 그리고 지금은 잊혀져가는 단어, 박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진실한 진정한 사랑이셨음을 고백해보면서 끝으로 아바 아버지 박종호 성가사의 음성을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경배의 표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를 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 아빠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결코 무례하거나 불경만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기어놀며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경배의 표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여러가지 모습, 즉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거룩하심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사도.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지 않자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이 어부 출신 청년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죠. 그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수천 명의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고난들 중에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정없이 잡으러 다니던 시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박해로 인해 제자들이 전국의 다른 여러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흩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복음은 거기에서 또 더 먼 세계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이 다 없애고자 했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0: 베드로, 우리가 고향에 온 게 얼마 만이죠? 아, 참 좋네요.
1: 정말 오랜만이지? 그리웠어.
0: 저도요. 제가 가장 그리웠던 건요, 동이 트기 전에 잔잔한 호수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조용하고 잠잠하다가 갑자기 수평선 위로 해가 푹 튀어나와요. 마치 물이 불을 잡고 있다 놓친 것처럼요.
1: 그렇지. 아, 그때 넌 어떻게든 여길 떠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에? 그치?
0: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베드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1: 돌아오다니? 다시 업으로 말이야?
0: 네.
1: 아니, 한번 왔었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었지. 난 옛날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
0: 아니, 왜요?
1: 시간을 되돌려서 그 배신자 녀석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어서.
0: 베드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배신의 사건도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으니까요.
1: 알아, 그건 알지만. 아, 요한, 야고보 일은 정말 유감이다.
0: 예. 아휴,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형이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0: 대체 헤롯 왕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느닷없이 유대인과 우리 사이의 문제에 끼어들어서 야고보를 죽이다니.
1: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거죠. 특히 성전 지도자들을. 지금 헤롯이 로마에서 온 새로운 총독을 견제하려면 그들의 지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0: 아주 유대인의 수치야, 수치.
1: 그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베드로. 헤롯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 누군가를 더 잡아갈지도 몰라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저기에서 온 유대인들을 북적이면 헤롯이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뭔가 또 일을 꾸밀 수도 있어요.
0: 아, 맞다.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14년이 되네.
1: 네,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어쨌거나 조심하세요, 베드로. 헤롯 왕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0: 그래, 알겠어. 아, 그나저나 언제 떠나?
1: 아침에 출발해야죠.
0: 예수님 어머니를 나사렛 집으로 모셔가려는 거야?
1: 아니에요. 다른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요. 가이사랴 빌립보나 아니면 더 북쪽으로 가려고요. 근데 혹시라도 너무 무리가 되실까 걱정이에요.
0: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꼭 떠나야 되겠어?
1: 예수님께서 제게 어머니를 돌보라 하셨는데 여기가 이젠 안전하질 않아요. 헤롯이 야고보 형을 죽이는 걸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신의 코앞에 있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1: 베드로, 보고 싶을 거예요. 몸 조심하시고요.

0: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은 아침 일찍 갈릴리에서 북쪽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진짜 계속 걸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1: 괜찮다, 요한. 그나저나 사람들이 말하던 그 사람 얘기 좀 해보렴. 난 한 번도 못 만나봤지 뭐니.
0: 아, 사울이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엔 적이 너무 많아서 거긴 오래 머물지 못할 거예요.
1: 적이 많다니 무슨 말이야?
0: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울 형제는 배신자거든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의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활약을 펼치고 있었죠.
1: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럼 지금 사울은 어디 있는 거냐?
0: 지금도 어디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바나바라는 형제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바나바랑?
0: 아, 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이 진짜 변화됐다며 베드로와 저를 설득하러 왔었죠. 바나바가 중간에 끼지 않았다면 우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뭘 이루려 하시는 건지 절대 몰랐을 거예요.
1: 그 사울 형제 결혼은 했니?
0: 그건 왜요?
1: 내 사촌이 혼기가 찬 딸이 있는데.
0: 아, 근데 사울은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1: 그럼 넌 어때? 사실 난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0: 저요? 아니요. 저도 전혀 생각 없어요, 어머니.
1: 아니, 왜?

0: 요한과 마리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역에서 들려오는 계속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의 박해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죠. 이듬해 봄엔 오래 걷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 당나귀를 장만해 마리아를 그 위에 태우고 다메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야 했죠. 이동하는 동안 몇 날 며칠 씻지도 못하고 길에서 자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죠.
1: 제가 루기오입니다만 누구신지?
2: 네, 저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1: 옆에 계신 분은 어머니 되시나요?
2: 아, 예, 뭐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까지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며칠 머물 곳을 찾고 있죠.
1: 혹시 도망 중이신가요?
2: 남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긴 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하면 당신을 찾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만.
1: 그러십니까? 누가 제 이름을 알려드렸나요?
2: 베드로라고.
1: 네? 아, 시몬 베드로요?
2: 예.
1: 예수님을 따르는?
2: 예.
1: 그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2: 아, 예, 맞습니다.
1: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그것도 이 먼 안디옥에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까?
2: 비밀을 지켜주신다면.
1: 아니, 걱정 마십시오.
2: 전 여기 계신 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왔습니다.
1: 아, 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2: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여기 좀 앉으십시오.
3: 감사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마리아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떠나며 요한에게 절 돌봐달라 당부하는 바람에 요한이 이 먼 곳까지 절 데리고 오게 됐죠.
1: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아드님은 누구신지?
3: 제 아들은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모두의 구세주시죠.
1: 어? 아니, 그...
2: 이제 저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는지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1: 위협을 느끼신 거군요.
2: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 전 제 형 야고보를 죽였죠. 예수님의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머니를 찾아내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했죠.
1: 그렇군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디옥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2: 이 지역 회당의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사울 형제를 아십니까?
2: 예,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만났습니다.
1: 사울 형제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로 인해 안디옥뿐 아니라 이 근방에 수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2: 아, 사울답네요.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다고 했죠.
1: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하셨죠.
2: 보내요? 어디로 말입니까?
1: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려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

0: 아니 따로 세우라 하셔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냈습니다.
1: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0: 구부로로 갔습니다. 또 거기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갈 계획으로요.
1: 갈라디아요? 아, 놀랍군요. 언제 떠났나요?
0: 벌써 한 달도 더 됐죠.
2: 움직이지 마세요.
3: 열어라! 황제 이름으로 명한다!
2: 요한 마리아, 절 따라오세요.
3: 당장 문을 열어라!
2: 빨리요, 이쪽입니다.
3: 다들 멈춰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2: 달려요 마리아, 어서 도망치세요.
4: 잡아, 이봐.
5: 루키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술을 부리며 황제에 대해 반역을 일삼는다고 고발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요한과 마리아를 잡으러 온 건 아니었지만 그들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루기오의 도움으로 요한과 마리아는 겨우 탈출해 어둠을 틈타 해안가로 도망칠 수 있었고 요한은 사울과 바나바가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때가 되어 요한과 마리아는 마침내 여행을 마치고 정착해서 쉴 수 있었고 때가 되어 마리아가 나이가 들어 평온하게 하늘나라로 갔으며 때가 되어 요한은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죠.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갈릴리 해변을 걷던 제자들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는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으면서 기나긴 사역의 날들과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됐지만 그의 기록에 나타난 한결같은 메시지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는 것이었죠. 요한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얘기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린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저를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사도 출연 서령범, 박영재, 임호기, 신범식, 이정민 해설 서혜정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우예입니다. 마크 네포 작가의 저서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중에 있는 글을 소개해드릴게요. 삶을 만들어가는 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날들이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 치유를 경험한다.

작고 소소한 기적들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삶 속에서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걷고 뛰고 노래하고 울고 웃는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더라고요. 아, 이제 오늘 첫 곡은 서울영락교회 신해가의 시무나무 국악선교단의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문나무 국악선교단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하예람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예람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 2집 앨범 수록곡 하나님의 진리등대 그리고 이슬기의 가야금 찬양 스윗 러브를 전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2집 앨범 수록곡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고 이슬기의 스윗 러브 가야금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국악 찬양 프로그램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배화의 해금 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합니다.

배화의 해금 연주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나의 영원한 신기업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고우석의 피리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남겨두고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평화와 기쁨 치유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에서 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꽉 찬 그런 느낌인데요. 네, 먼저 각자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3: 예, 저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 부대표로 섬기고 있고 또 빛과소금교회를 섬기는 김인수 목사라고 합니다.
4: 반갑습니다. 예, 저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 사무국장이고요. 전주 희망의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인성 목사입니다.
0: 네, 전주에서 올라오셨네요.
5: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 미디어 부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인천에서 갈매산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0: 아멘.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으려고 노력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이신데요. 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잖아요. 축복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축복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꿈같은 일이
1: 일어납니다.
3: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0: 아멘.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3: 우리 대표되는 이영철 목사님께서 전도를 참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전도자로서 성도들이 도시에 사람 낳는 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코칭이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요즘 좀 쓰이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세미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임은 많이 있었는데 코칭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두 명을 코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얘기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매주 이렇게 한 40여 명에서 50명 정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코칭을 받고 있는데 뭐 전도에 관한 거는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설교와 목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와 또 목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 코칭을 받고 있고요. 이 코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래서 뭐 남해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래서 그 200여 번 가까이 가셔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사역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부터 일본, 호주 이런 지역들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들이 이제 전도자로 도시의 업으로 세워지도록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아주 든든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네. 열정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고충도 나누기도 하고
3: 네, 네, 네.
0: 또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신데요. 특별히 전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3: 예.
0: 3분 전도?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5: 3분 브릿지는 이영철 목사님께서 1만 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0: 네. 네,
5: 가장 특화된 복음 전도법을 이제 개발하신 건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3분의 시간을 허락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분 안에 준비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론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미 3분의 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론이 들어오면 선생님께서 제게 3분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3분을 다 사용한 후에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끊김없이 변론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3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도 또 하나님 네네. 말씀을 전하면
5: 네.
0: 사람들이 요즘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이.
5: 네네네, 그렇죠.
0: 이렇게 많이 지나쳐갈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5: 보통 이제 3분의 시간을 허락 요구할 때 많은 분들이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전도를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거든요.
0: 네.
5: 그럼 이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그 3분의 시간을 요청을 할 때 다 허락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끝까지 복음을 들어주시는 경우들을 이제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0: 네. 네. 나가면 영혼이 있다 이런 얘기를
5: 네, 네, 네, 네, 네.
0: 많이 말씀하시는데
3: 네.
0: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정말 영혼이 있죠.
5: 네. 네.
0: 3분 동안에 끊이지 않고 복음을
5: 네.
0: 전한다는 3분 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5: 네.
0: 그러면 좀 맛보기로 좀 잠깐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사역 간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 그러면 그 삼부 브릿지에

0: 내용만 네.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사람을 만나서 3분을 허락받고 이제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는데 저주라 함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엔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보지만 해결할 수 없고 점도 쳐보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니까 운명으로 돌려요. 야, 인생 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이, 그래도 그렇지. 비록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지.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을 해서 돈에 손을 쥐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네? 그러면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국회의원도 돼보고 권력 있는 정치인들도 돼보지만 그래도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1: 물에요.
0: 예,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행복할까요?
1: 산에요.
0: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은 모든 죄, 선생님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여기 있던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복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쪽에 계신 것 같아요? 이쪽에 계신 것 같아요?
2: 이쪽이에요.
0: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다섯 마디만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0: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생활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1: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0: 예수님,
1: 이 시간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1: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0: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1: 축복해 주세요.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이렇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0: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네. 사실은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옆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쓰면서 하거든요. 네. 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데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쪽 저쪽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도 현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듣는 분들을 해서 아직 하나님 품에 앉지 않은 분들은 초청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평신도들도 정말 이 문장을 다 외워서 믿지 않는 네, 네. 주변의 분들에게 권한다면 네. 너무나 쉽고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네, 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0: 3분의 시간을 이미 이렇게 들여서 이 네. 내용을 들은 분들은 저는 거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2: 예. 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 하나님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할 때 울먹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0: 네.
2: 실제로 영접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 다니다가 쉬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앉자마자 조시는 분. 그런데 이 브릿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아 목사님 제가 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브릿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예요.
0: 네. 네
2: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예전에 전도 방법이라는 것 여러 가지 다 배웠는데 전도하러 나갈 때 아, 어떨 때는요. 아 오늘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0: 네,
2: 이런
0: 전도가 너무 부담스러워 네, 부담스러운 어려우니까.
2: 거절 당할까 봐
0: 네. 어,
2: 내성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런데 이 3분 부치로 무장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보통 전도는 은사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영철 목사님께서 주장하셨던 건 뭐냐면 전도는 복음을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걸 하고서 해보니까 열심히 익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0: 네.
2: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도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낡은 차도 바꿔주시고
0: 네. 네,
2: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게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0: 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니까 기적이 기적을 낳는
2: 그렇죠.
0: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0: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데 좀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들었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2: 맞습니다.
0: 들거든요.
2: 네.
0: 우리 현장에서 우리 두 분 목사님도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어떠셨는지요?
3: 저희도 성도인들 모시고 따로 또 아울리치도 가고 이렇게 연합으로도 가는데
0: 네.
3: 저희는 이제 경북 예천의 한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청주 정시 집성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분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아시겠지만 집성촌은 다 가족 친척이 연결돼서 서로 눈치를 보고 이래서
0: 네.
3: 교회를 한 분도 오시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거기 그전에 이제 예수님 믿었던 분들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소를 키우시는데 그 소가 주인을 발로 찼어요.
0: 네.
3: 그래서 그 남편분이 굉장히 강박하게 교회 가는 것을 막았는데 그분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또 교회를 오시고
0: 네.
3: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
0: 네.
3: 지금은 성도가 6명이 됐습니다.
0: 할렐루야.
3: 그래서 뭐 처음에는 3명 그다음에 2명 1명 첫 해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0: 네.
3: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보니까 성도들도 돌아와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믿음의 간증이 생기니까 이렇게 새생명 축제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0: 네. 예.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인지요.
3: 예, 예, 맞습니다.
0: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2: 네. 예, 맞습니다.
0: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내가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나의 성격도 그렇고 왠지 거절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2: 예, 예.
0: 관계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과 걱정 때문에 복음을 그렇죠.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0: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세 분은 정말 특히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3: 예, 예.
0: 목사님들이시니까
3: 그러니까 네.
0: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2: 특히나 복음을 받으신 분 중에
0: 네.
2: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 이혼 수기를 이영철 목사님 교회에 설치하러 오셨다가 3분 브릿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0: 네.
2: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더 깊어지다 보니까 나 예수님 닮고 목사님 제자가 될래
0: 네.
2: 이래가지고 3분 브릿지를 익히셔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국회의원에게 복음을 위해서 영접시키고 보좌관 여자에게 복음을 영접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일들도 있었고요. 한 여집사님은 미용실을 하시는데 이 복음을 익힌 다음에 단골 손님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하다가 단골 끊어지는 거 아니야?
0: 그렇죠.
2: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0: 화내고 또 불쾌하면 어떡할까.
2: 그런데 작정하고 이걸 능숙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디데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언니는 언니 나한테 3분만 줘봐. 그러니까 야 나는 불교야. 나한테 이거 절대 하지 마. 난 싫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지혜를 얻어서 언니 그럼 5천 원 빼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한번 해봐 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런 꿈같은 일들이 예, 직접 성도들의 삶에 능숙하게 익혀지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죠.
0: 정말 시간은 짧은 3분이지만 그 안에 기승전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다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 예,
0: 또
2: 맞습니다.
0: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3: 맞습니다.
0: 그 메시지에 더 힘이 실린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목사님 요즘 정말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침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3: 네네.
0: 저는 이 3분 브릿지 그리고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목사님 좀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3: 1000톤의 생각보다 1g의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지만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전도에 관한 설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축복받고 병고침 받고 응답받는 설교들이 많이 있고 근데 보니까 내 삶의 전도가 열매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저 이렇게 교구를 관리하고 성도들 신방하는 것으로 목회가 다인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은 한 번은 아파트에 전도를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자기는 20년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기쁜 게 아니라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 정말 목회가 뭘까? 목사가 뭘 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양들을 목양하는 거지만 전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말로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그 전도 간증을 많이 하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저절로 이렇게 그분들이 관심사가 전도가 되고 또 나누는 이야기가 전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이 아울리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 성도님들이 다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0: 네. 예. 전 교인이 전도자로 설 때 그 교회가 또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3: 예, 맞습니다.
0: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귀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 분을 모시니까 시간이 더 금방 가네요. 네, 이제 평생의 감사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 또 이 사역의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 많이 해주실 겁니다.
2: 저는 먼저 보잘것없는 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사랑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영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그리고 또 목회 코칭 제자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0: 아멘.
1: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장엄한 선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대마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을 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니 그런 말씀 때문인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전도했던 그러한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복음을 떠났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 복음을 떠나지 않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것이 저의 평생 기도지 제목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음이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저는

0: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대로 결국은 이루어졌고, 저도 제 동생도 지금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는 2026년에 또 아울리치로 전도여행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1차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단양과 제천 지역에 가고요. 2차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해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갑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6월과 9월에는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한 3분 브릿지 세미나가 있고 10월에는 영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3분 브릿지 세미나가 있고 우리 극동방송과는 얘기 중에 있는데 이제 컨퍼런스와 또 한국교회연합과 3분 브릿지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우, 24시간이 모자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중보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국교회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이니까요. 힘내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아멘.
1: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0: 네.
1: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평신도님들이 계시니까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앞으로 그 3분 브릿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3분 좀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날이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의 부대표이신 빛과소금교회 김인수 목사님, 또 사무국장이신 전주희망의교회 최인성 목사님, 미디어국장이신 갈멜산교회 김윤선 목사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0: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계산 방법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매일 마시는 공기 공짜, 시원하게 내리는 빗방울 공짜,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피어있는 꽃구경 공짜, 따스한 햇살 공짜, 주님의 요리를 위해

위해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비로운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길 소망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요. 거저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글들도 참 많은데요.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처럼이요 라고 찰스 디킨스가 말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아 숨쉬는 것,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기적 같은 것을 공짜로 주십니다 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우리 삶 안에 장미꽃의 가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강성훈이 부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됐어서.

있어서 그리고 김도연의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또 C5 밴드의 감사함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데요. 그래요. 골로새서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며 찬송가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폴 발러시 찬양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폴 발로시의 찬양으로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크리스 라이스의 그리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보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상황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요. 그 모든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또 힘든 상황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바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계속

축복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The Light Worship의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나눕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브라운 워십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까지 찬송과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뵈야 될 시간이 이렇게 아쉽게 왔네요. 한 주간도 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그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힐송의 찬양으로 주품에 스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쇼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인 천지창조를 그릴 때 일입니다. 수년 동안 비계 위에 누워서 온몸에 물감을 뒤집어 쓰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수많은 귀족과 추기경들이 성당을 찾아와서 그 아래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보며 다들 감탄을 했다고 해요. 오, 저 세밀한 붓터치를 보십시오. 저 역동적인 인물들의 근육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는 정말 신의 손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능력과 기교를 칭송하기 바빴는데요.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그린 인물의 손가락과 색채의 화려함만 감탄할 뿐이지 내가 이 거대한 벽화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며 한탄했다고 해요. 성경에도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와 기적이라는 그 화려한 그림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배경 너머에 있는 진짜 메시지인 나는 대접받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러 왔다라는 구속의 뜻을 제자들의 귀에 억지로라도 심어 넣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눈앞의 이적과 축복에만 매달려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놓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그 놀라움과 칭송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진짜 사명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보다 칭송받는 것이 좋고 영혼구원보다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대형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수많은 관객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한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신들린 듯한 연주를 촥 이렇게 연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교와 연주로 객석에서는 연신 우와 우와 감탄이 터져 나왔는데요. 정작 지휘자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곡이 끝난 뒤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지휘자는 연주자를 무대 뒤로 불러서 엄하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의 연주 기술은 완벽합니다. 관객들의 찬사도 대단했지요. 하지만 오늘 바이올린 독주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화려한 기교 때문에 오늘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가 다 깨져버렸고 작곡가가 이 곡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평화와 슬픔의 메시지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당신은 자신의 화려함만 보았지 오케스트라 전체가 보여주어야 했던 그 곡의 본뜻은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연주자는 박수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지휘자가 원하는 그 음악의 방향과 뜻,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화려함과 무리들의 환호성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죠. 마치 이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정작 그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본질인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그 큰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뭐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지휘에 삶을 맞추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그 지휘하심에 맞춰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워십의 찬양의 심포니 플레이티의 주님의 뜻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워십의 찬양의 심포니, 플레이트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가 잠시 유럽에 들렀을 때 수많은 언론과 대중은 살아있는 성자라고 부르면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렸고 그의 희생적인 능력과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한 젊은 기자 선교사 지망생이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수많은 사람이 박사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헌신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사님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독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행한 일의 결과나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길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러나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성공적인 사역과 그로 인한 대중의 인기에 도취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의 성공에 취해서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치시는 놀라운 사역 뒤에 곧바로 인자가 넘겨지리라 라는 고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역의 화려한 열매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나 그거 받고 싶어요, 화려한 열매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세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현의 순종.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현의 순종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세상 욕심이 다들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온전히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수많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고위 간부 사원을 뽑기 위해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실에는 세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화려하고 높은 상석이었고 다른 두 개는 평범하고 낮은 의자였다고 해요. 야망이 넘치는 영리한 지원자들이 먼저 방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인재임을 과시하고 싶어서 주저하지 않고 가장 크고 화려한 상석에 털썩 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자랑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지원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겸손한 태도로 방에 들어와서는 가장 낮고 평범한 의자에 조용히 앉더랍니다. 면접관들이 질문할 때에도 자신의 야망을 뽐내기보다는 회사와 동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진솔하게 대답하더래요. 모든 면접이 끝난 후에 카네기는 가장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과시했던 사람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던 지원자, 겸손했던 그 지원자를 수석 간부로 채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결국 남에 의해 내려오게 되겠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겸손히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기꺼이 높은 자리로 모셔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간부를 채용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의 좌우편이라는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신이 크다고 변론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의 서열 구조를 뒤집으신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낮출 때 주님께서는 친히 그 인생을 하늘의 권위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독립 영웅인 간디 아시죠? 이 간디가 인도의 대표로 영국 국왕 조지 5세를 만나기 위해 런던 버킹엄 궁전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영국 국왕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모든 참모는 간디에게 화려한 정장이나 격식 있는 옷을 입어달라고 권했다고 해요.

인력의 세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간디는 평소처럼 인도의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전통 무명 천 한 장을 몸에 걸치고 낡은 샌들을 신은 그런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갔다고 하죠. 화려한 제복과 황금으로 치장한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간디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한 영국 기자가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국왕을 만나는데 옷차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 간디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왕께서 우리 두 사람이 입고도 남을 만큼의 화려하고 충분한 옷을 혼자 다 입고 계시니까요. 저는 제 조국의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러 왔을 뿐입니다. 간디는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어서 가난한 자와 똑같이 되었지만 그의 겸손함과 무소유의 삶은 영국 왕실의 그 어떤 화려한 권력보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무리들 위해 군림하려는 화려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력도 주장할 권리도 없는 무기력한 어린아이를 기준점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야망과 외적인 치장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함을 인정하며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겸손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장윤영의 겸손.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문화는 손님이 투숙하면 호텔 하인들이 방 밖에 내놓는 그 구두를 밤새 깨끗하게 닦아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그 호텔의 하인들이 바빠서 방치했던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구두가 먼지 투성이로 그냥 복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나온 영국의 엘리트 목사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유 누가 네 내 구두를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불평을 막 늘어놓았다고 해요. 자신이 학식 있고 대접받아야 할 큰 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앞치마를 두르시고 복도로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밤이 깊을 때까지 복도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거만한 목회자들의 더러운 구두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깨끗해진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란 목회자들이 뒤늦게 무디 목사님께서 밤새 구두를 닦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영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접받고 높아지려는 야망의 눈이 멀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라고 명확히 선포하셨죠. 무디 목사님처럼 자신의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제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작은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남자가 화물차에 짐을 실고 달리다가 낡은 무전기에서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테디베어가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아이는 자신을 테디베어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자 트럭 운전사는 잘 들린다 테디베어 하고 응답해 줬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기뻤고요.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체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는 테디베어는 한 달 전에 트럭을 몰고 오다가 사고를 당한 아빠의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본인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했던 소년 테디베어는 아저씨, 예전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절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주셨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난 그 트럭 운전사는 테디베어의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곧장 아이가 일러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엔 20대가 넘는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주위 수킬로미터 안에 있던 트럭 운전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소년 테디베어와 그 트럭 운전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어린 소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유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누군가의 트럭 운전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흐르는 찬양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런 우리에게도 머물러 있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예람월십의 주님의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됐죠.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날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날 살게 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은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앞에 머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풍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저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진실로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는 아무런 풍파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센 풍랑이 날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믿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풍파 속에서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이 조금 길어서 제가 마지막 곡이나 요럴 때 나눴는데, 오늘은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유료문자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나눌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치엘로의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피아니스트 정환호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본받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주변에 흘려보내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거미는 매일 새 그물을 친다고 해요. 거미는 제일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첫 번째 줄을 날립니다. 첫 줄이 반대편에 완전하게 붙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다고 해요. 첫 번째 줄이 질기고 강해야 다음번 줄을 계속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줄을 치고 걷어내기를 반복해서 가장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하는데요. 완성된 거미줄의 강도는 강철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을 칠 때 가장 많은 힘을 쏟아부는 거미처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달빛과 스펠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행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초롬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보혈 찬송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쉬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소망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나홀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레즈의 사나 죽으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공일 수도 있고 학업이거나 또는 하루에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뭐 선거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온통 신경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들일 텐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또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권력도,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부도 주님 앞에서는 부질없다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보자고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고백으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풍파 속에서도 살아나고 또 견뎌내고 그렇게 오늘을 맞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없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

했으면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의지할 대상이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있음을 우리 북녘의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 땅과 또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한 땅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아, 북녘 땅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응원의 한 줄, 또 한 줄의 기도도 문자로 같이 나눠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이용하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 함께 고백하시고 신앙 간증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크리스천들의 신앙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총 네 번에 걸쳐서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 지순이 선교사님이세요. 북한에서 55년을 사셨고 한국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을 조금 넘기신 분이신데요. 몸이 허약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려운 북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어떻게 북한을 떠날 생각을 하셨을지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순이 선교사님의 그 시절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북한에서 55년을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꼭 10년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을 그 북한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야, 참 너무 지금 생각하면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마지막에 그저 막바지에 이르니까 탈북을 했는데요. 저는 함흥의대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함흥의학대학병원에서 5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서 저는 선천성 심장판막장애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9살까지나 살겠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각오하고 있어라. 그런 진단을 받고 살다 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정말 손끝에 놓고 자려웠죠. 그렇게 했는데 9살이 돼도 안 죽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20살이 되니까 이게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심장이 부담을 받고 간혹가다 심장 발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병의대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병의대병원에서 하는 말이 심장을 수술하자면 심실 중격결손증인데 자심실하고 우심실 어간에 구멍이 전성적으로 뚫려 있대요. 근데 이걸 치료하자면은 심장 자체를 째고 그렇게 하고 그걸 봉합을 하고 다시 심장을 봉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심장

자체가 외상을 입고 지금 우리 그 북한의 기술로서는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출가하지 말아라. 출가해서 임신을 하면 임신을 해서 태아가 자랄 때는 심장을 올리 받쳐주기 때문에 건강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태아가 떨어지는 순간에 심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망률이 90%다. 그러니까 출가를 될수록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그래도 세상에 낳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식은 꼭 낳아야지. 그래서 정말 죽는다고 그렇게 말리는 걸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막 이렇게 몇달 치료를 하니까 그런 대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그 강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시체가 막 죽어 넘어지고 역전에 가면 시체가 아예 쫙쫙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이렇게 넘어타고 장사를 댕겼어요. 기차를 타고 길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량강도 해산시라는 데서 살았어요. 량강도 해산시라는 거는 백두산을 끼고 있는 도예요. 거기에서 저쪽 길주 쪽은 그뭐 어물도 나고 과일도 나고 하는 데인데 그쪽으로 장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넘어타면서 야, 미안합니다.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체를 넘어타고서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장사를 댕기고 그러다가 또 밀수도 하고 그래서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12년도에 보이브에서 딸기게 됐어요. 보이브에서 저를 찾게 되었죠. 제가 보이브에 보이브 감시를 받게 된 원인은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저 건너편이 장백이에요. 장백현이라고 하는데 그 장백현의 친척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친척 집에 가서 돈을 좀 구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그 자기가 가라. 자기는 물이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자기 딸을 좀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보내주마.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 애를 보냈는데, 막내 딸을, 그 집이 그 은옥이라고 막내 딸을 보냈는데, 야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물어봤죠. 야, 너딸왜안 오냐? 하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 저 아래쪽으로 받았다. 압록강이 기니까 나는 여기서 밀수한다면 저 아래쪽 구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애를.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거지. 그너 앞으로 다른 일이 없겠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나는 아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한 6개월 시간이 흘렀죠. 근데 하루 그 장마당에 갔다가 낮에 너무 피곤해서 돌아서 이렇게 문턱을 비고 살짝 누웠는데 그때 그냥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래 하는가 하면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 무슨 소리야? 일어나서 보니까 집안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저는 또 장마당 나와서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그날 밤에도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피하라. 그래, 와장탕 일어나니까 그때는 아들도 저 뭐야, 그 이동작업 가고 혼자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일어나니까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아, 참 이상하다. 이거 어제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 내려가서 널마루를 거두고 지금, 그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엮고 불을 딱 지피자는 순간에 누가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탁 열고 내다보니까 그 은홍이 엄마가 와 있어. 그래, 야, 너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고서 문을 열어줬는데 얘가 와당탕 뛰어들어오면서 기수 엄마, 바이브에서 잡으라고 매 빨리 뛰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보이브에서 잡으러 온다는 건 뭐야? 무슨 일인데? 어디서 잡는다니까? 삼수근 보이브에서 자기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옷장에서 동복 하나 걸치고 그때 10월 중순이었는데 추웠죠. 그러니까 걸치고 그다음에 자물쇠도 못 잠그고 그냥 자물쇠만 쥐고 돈주머니로 걸어놨던 거 걷어치고 동복 치고 떼나왔지. 떼나와서 아래 짝집 아줌마 보고서 야, 강철아, 우리 집문좀 재워라. 내가 좀 바쁜 일 있어 간다. 이렇게 하고서 그 집에다 열쇠를 던져있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때로부터 10분 후에 삼수근 보이브에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다음에 그 은옥이 엄마를 끌고 같이 뗐지. 뗐는데 산으로 올리다 뗐어요. 근데 떼서 가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 은옥이라는 애가 그때 내가 그 중국 그 강을 넘겨준 은옥이라는 애가 장백의 친척집에 갔는데 장백 친척집에서 베이징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은어기가 쟤네인데 베이징에 가보니까 너무 살기 좋지 지금. 그러니까 야가 몇달 만에 자기 그 삼수군의 그 자기 언니한테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전화하면서 언니야 여기가 너무 좋다. 언니도 오나 오나 하니까 나는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어떻게 강 건너게 하니까 지금 그 은옥이라는 애가 언니야 다른 게 없다. 그 연풍동에 가서 기사 엄마를 찾아라.
기서의 엄마가 보내줘서 나도 왔다.

0: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보이부에서 감청한 거죠. 그래서 그 전화 딱 끊고 서로 그 집에서 나오자 하는 순간에 삼수군 보이부에서 가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까지 잡았지.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그 애는 그냥 잡아두고 엄마는 나가라. 이렇게 해서 엄마는 오후에 한 서너 시대에서 내놨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걷기 시작해서 해산시내로 새벽 5시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와서 기소요 막. 야, 그래도 그게 고맙죠. 10분만 늦었으면 나는 꼼짝 못하고 다 잡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날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10분 있다가 보이부에서 막 들이닥 쳐가지고 야단 법석하는 거 내가 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증명서를 내가지고 평성에 있는 동생네 집 가서 한 40일간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내가 숨어, 어느 때까지 숨어 있어야 되겠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야 동생들하고 인사하고 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산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 알아보고 내 어떻게 하나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숨어 있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산 시내를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기차에 탔는데 기차라는 게 오다가 운흥역이라는 데서 섰어요. 그래서 그 역전 앞에 나가니까 재신소가 있어요. 그 재신소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어머니다 어머니인데 내가 지금 운흥에 와 있다. 운흥역에서 기차가 섰어. 정세가 어떠냐? 도대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라는가 하면 어머니. 어머니 절대 해산시내에 돌아오지 마세요. 어머니 정말 해산시내에 발 들여놓는 순간이면 잡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까. 지금 도보이부 시보이부 담당 보이지도원 그다음에 또 안전부 도안전부 시안전부 일체 그다음에 거기다 그룹바들까지 일체 법관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나를 잡겠다고 자기네 집을 밤에면 몇 겹을 싸고 지금 그 잠복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겠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머니 정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뭐 들어가서 어떻게 정세를 보고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기차가 위원역에 들어서면 이쪽 허물로 사람들 내리는 허물로 내리지 말고 반대편 허물로 내리라. 저 북한에서는 기차가 서면 양쪽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빠지는 데도 열 수 있고 이쪽 반대쪽 홈도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쪽 홈에 내릴게. 그래서 어머니를 그 마중해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야, 막 근심이 형편없죠. 그래서 철길에 앉아서 그 역전 앞에 앉아 참 생각해도 뭐 별 방도는 없겠지. 일단은 맞다들려야 되겠다. 맞다들리자. 뭐 마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에 올라서 지금 창턱에 이렇게 하고서 지금 몇 초 정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이라 하는가 하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1: Go carry thy burden.
2: 보이부의 추적 대상이 된 지순이 선교사. 절망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지만 결국 중국 땅에 오게 된 지순이 선교사는 그곳에서도 참 힘든 나날을 겪게 되는데요. 뒷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지순이 선교사님의 첫 번째 간증 함께 하셨고요. 찬양 전해드린 후에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은 북한 김정은의 핵 무력 강화 선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오토원비어 부모가 북한 연계 자산 260억 원 규모의 회수를 추진하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처음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종전협상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쿠바 대통령 부부

와 카스트로 일가를 제재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는 한국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관련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변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최고위급 북중 정상 외교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국경지역 교류 활성화, 한반도 정세와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북중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최근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환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핵개발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집권 2기 출범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기존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미 관계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이 확인됐지만 국제선박 등록 정보에는 여전히 중국 선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선박은 958톤급 유조선 후황유 85로 자동식별장치를 통해 북한 선박이라고 밝히며 운항하다가 지난달 말 남포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아시아태평양 항만국 통제기구 자료에는 이 선박이 중국 상하이 기업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과거 북한이 해외 선박을 확보한 뒤 선적을 변경했던 사례와 유사한 점을 들어 실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국 선박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역시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중고 선박 확보를 통해 해상 운송 능력을 확대해온 만큼 이번 사례 역시 제재 회피와 물류망 확충 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 연계 자산에 대한 추가 회수 절차에 나서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의 확산 네트워크와 관련된 약 1,713만 달러, 우리 돈 약 260억 원 규모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이후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던 선박에 매각 대금을 받아냈고 최근에는 북한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지목되는 가상화폐 관련 자산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북한 핵 개발 과정에서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의 자산도 북한 연계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원비어 사건이 대북 제재 강화의 상징적 계기로 남아있으며 이들의 법적 대응 역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 상황을 제외하면 추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의회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 결의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당장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미군 피해가 없는 한 전면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사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다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의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대원들을 철수하는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 정부군이 해당 지역을 단독으로 통제하는 시범구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레바논은 이번 조치가 보다 포괄적인 안보와 평화의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이번 휴전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주말 중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직접 만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기간 전면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자고 촉구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양측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원한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밝히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식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지도자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종전협상을 위한 외교적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카스트로 가문의 핵심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쿠바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특별 제재 대상자 명단을 갱신하면서 디아스카넬 대통령 부부와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혁명수비위원회와 혁명무장군부 등 쿠바 정부 산하 기관들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쿠바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인권 문제와 사회 통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부와 통제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이 유엔 경제사회 2

이사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로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통산 11번째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선출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에서,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6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4도, 안주 12도, 양덕 10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신의주와 삭주, 자성, 강계, 희천에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희천 10도, 자성과 강계 8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 23도, 자성과 강계 2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 12도, 신계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사리원 24도, 신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원산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9도, 장진 5도, 풍산 3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성진에서만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3도, 청진 12도, 웅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6도, 청진 14도, 웅기 13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 땅에 중국과 러시아의 많은 영혼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주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께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바쳐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몸소 주변에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내용은이 은총이버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사역자들의 목소리로 나의 부르심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눠놨다고 그랬어요. 갈라놨다고 그랬어요. 그 후부터 인간은 늘 합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을 합치려는 노력, 육과 사역의 영의 사역을 합치려고 하는 노력,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별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에서 나와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0: 나와라. 물론 세상에 택시도 타야 되고 세상에 수도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으면 나는 구별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된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붙드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이었고요. 이어서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정신요구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특별히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도가 고향인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혜자매 이야기를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도 가정을 이루시고 네.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네. 또 은혜 가운데 이끄셨던 그런 시간들을 네.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근데 그곳에서 자녀분들도 나오시고 가정을 이루어 가셨는데 네.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또 처음에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을지라도
0: 네.
1: 20년 동안 그곳에서 터전을 만드셨으면
0: 네.
1: 또다시 떠난다는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0: 맞죠.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한국행을 하기까지 결심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1: 10년이요?
0: 네. 처음에는 거기에도 제가 살던 중국에 살던 그 거장애가 우리 친하게 지내던 언니분들이 많았어요.
1: 같은 고향 분들?
0: 같은 우리 북한 분들이에요. 네. 많았는데 그분들이 10년 전부터 한국행을 시작했어요.
1: 아.
0: 네, 그 당시는 제가 같이 가자고 다 약속했다가 그 당시 제 아들이 7살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어려가지고 참은 제가 북한에서도 애를 3살 때 헤어졌거든요.

0: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7살 돼서 또 애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다 키우고 가겠다 가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10년 지난 오늘에야 이렇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살면서 신분증 없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살다 나니까 아, 도저히 내 인생이 이렇게 신분증 없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다. 나도 한번 다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데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난 무조건은 간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한국 가는 건 무조건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개로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후원단체라는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를 대한민국까지
1: 도와주셔서
0: 네, 도와줘서 왔어요. 네.
1: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1: 그러면은 중국에서 떠나실 때 가족 분들이랑은 인사는 하고 오셨어요?
0: 네, 다 동의해서 온 거예요.
1: 아이들까지.
0: 네, 아이들까지.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서 엄마 마음을 아니까 가라. 엄마가 이제는 우리를 다 키워놨으니까 엄마도
1: 세상에.
0: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들, 딸 다 이렇게 동의해서 결심을 더 굳게 했고 이렇게 온 거예요.
1: 아이들은 그러면 한국말, 그러니까 조선말, 한국말은 못하고?
0: 못하죠, 전혀.
1: 중국말만?
0: 네.
1: 선생님도 중국어가 그래도 이제는?
0: 네네. 중국말이, 저도 지금도 자꾸 중국말이 튀어올라 나올까봐 겁나는 거예요.
1: 중국말이 더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진짜예요. 금방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중국말이 저도 모르고 자꾸 중국말로 나가서 미안하고 네, 딱할 때가 많았어요.
1: 우리 그래도 이 방송에 중국까지 같이 네. 나가잖아요.
0: 네.
1: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중국어로?
0: 중국말로요?
1: 네.
0: 알자꾸이니에 마마 자이 한국어 꼬드 헌하오 자이저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상신 주저 주건저 주저 이딩회 요하오릴자 所以你们也不用担心妈妈妈妈够一定要把你们带到韩国来一起过等着那一天
1: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잘 지내고
0: 계신다고 하시는 맞아요.
1: 우리 자제분들도 같이 들으시고 또 다시 만날 그날이 있잖아요.
0: 네.
1: 네. 중국에 있는 자제분들도 그렇고
0: 네.
1: 황해도에 있는 자제분들도 언젠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자는 줄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제3국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0: 저는 3국에서 그저 두 달 정도 있었어요.
1: 두 달?
0: 네.
1: 두 달 만에 이곳으로
0: 네네,
1: 오신
0: 네네,
1: 거예요.
0: 네네.
1: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의 그날이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0: 네.
1: 어떠셨어요?
0: 금방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런 희열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느낌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희열도 있고
1: 네.
0: 당황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네 어떻게 딱히 집어서 말하지 못할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았죠.
0: 네. 언니분들 있었어요. 언니들 몇 명.
1: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아니. 공항에서는 아니고요.
1: 네.
0: 공항에서는 그때 당시는 연락을 못하죠.
1: 아, 그쵸, 그쵸.
0: 네.
1: 네.
0: 그 후에 하나원에 와서야 그 언니들이랑 다 연락했어요.
1: 서로 만나셨을 때 그 감동이
0: 네.
1: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0: 너무 반갑죠. 다 10년 만에 만나는 언니도 있었고.
1: 10년
0: 네.
1: 만에요.

0: 10년 전에 떠나왔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아. 반가웠어. 드디어 여기 한국에 왔구나 하면서 저를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그때 진짜 한편 감동이고 우리 주님께 저를 여기까지 무사히 무난하게 여기까지 네. 도착해주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만 나왔어요.
1: 거의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0: 네네네.
1: 네. 정말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났던 가족과도 같은 네. 언니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고 또 네.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 거죠?
0: 네.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1: 그렇게 여기서 한 장 한 장 채워가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여정들 하나님 손 네. 같이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 이야기들도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네. 중국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여정을 여기서 맺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벽한 방법으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을 북녘에 두고 있는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닦아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의 문을 열어보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도도지기 전에. 네, 맞아요.
0: 그래서 야외에서 소비하는, 야외에서 카드를 긁고 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오늘 대표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6월 2일 남산둘레길 남대문 시장 평양냉면집에서 물냉면과 비빔냉면, 제육무침과 당무침, 빈대떡 63,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남산 둘레길 근처 식당으로 가신 거면 어떻게 남산을 등산을 좀 하신 건가요, 대표님?
1: 네, 저 대한민국에서 서울하면 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명산이라고 하는 게 남산이잖아요. 근데 남산은 정말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0: 네,
1: 근데 가장 잘 돼 있는 게 그 남산을 해서 둘레길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0: 예뻐요, 그래서 거기가.
1: 네, 그래 최근에 제가 그전에는 청계산이라든가 관악산 쪽으로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0: 네.
1: 근데 북한에서는 뭐 등산 개념이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산을 끼고서 도시에 있다가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야산들을 둘레길로 이제 막 걸으면서 산책하니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0: 그렇죠. 상쾌하고. 네.
1: 정말 좋습니다. 그래, 남산 그 둘레길을 이번 또 토요일 날도 막 돌고 나서 그 다음엔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엔 아주 그 식사를 맛있게 하면 그날이 정말 또 기분이 또 짱하죠.
0: 보통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등산이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그 꼭대기 산 정상에서 보는 그 상쾌함.
1: 아주 뭐 기가 막히죠. 서울이 다 보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등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까 북한에서 좀 생소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은 여기 오시고 나서 등산이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북한도 등산이라는 말은 있긴 한데
0: 아, 그래요?
1: 실제 그 등산을 우리 한국 분들처럼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곳곳에 등산길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잘 돼 있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아. 북한은 그런 등산로가 거의 없어요.
0: 그러면 등산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느 때 주로 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등산 야영 같은 데 갈 때 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을 가는 이런 야영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거기 가면 등산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강산, 묘향산, 등산도 뭐 이런 산책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한국처럼 정기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북한은 어디 가는 거 통제가 된 사회고
0: 네.
1: 여행 증명서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자기가 경치 좋은 산들은 다 다니면서 등산하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근데 대한민국 산들은 그 어느 산에 가도 등산로가 없는 산이 없더라고요.
0: 그쵸.
1: 등산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발목을 다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등산로를 아주 거저 깨끗하게 잘 닦아놓고 거기다가 푹신푹신하는 그 아마모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걸 깔았잖아요. 그리고 비와도 절대로 이제 그게 쉽게

0: 이르지 않게 정말 잘 관리하고 있고 농도 정말 잘 돼 있어요.
1: 그리고 뭔가 발목이 삐었거나 다쳤을 때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0: 놀란 게 일반인들 헬기까지 다 동원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북한 말은 헬기가 직승기라 그러거든요. 그 직승기도 항상 일반 사람이 다치면 직승기가 네. 떠가지고 막 그 나 그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야 이게 뭐 북한은 인민의 나라라 그러는데 네. 인민의 나라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1: 맞아요. 이 구조대원들이 직접 가서 그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절벽에 네. 있는 환자들에게는 맞습니다. 직송기요.
0: 네, 직승기.
1: 직승기.
0: 헬기가 직승기니까.
1: 헬기가 직접 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두산 근처에서 그 바로 아랫목에 살았던 한 자매님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0: 네.
1: 그럼 백두산을 좀 즐겨 다니셨어요? 했을 때 굉장히 웃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0: 안 돼요. 이게.
1: 등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등산을 즐겨 하시고 나서 내려오신 후에 식당을 가셨는데 그것도 평양냉면집을 가셨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집이에요. 이게 또.
1: 자주 가시면은 좀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0: 네. 아, 거긴 또 일반 우리 한국분 말고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음식이 깔끔해요. 거기 기본 메뉴가 뭐냐면 평양냉면 있고 거기도 냉면도 물냉면, 비빔냉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육무침하고 닭무침도 아주 맛있어요. 네. 그리고 빈대떡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녹두지짐 이렇게 말해요.
1: 녹두지짐.
0: 녹두지짐. 그걸 빈대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북한식으로 잘 나와요. 그 집은 북한하고 연고된 이런 옛날에 시장민 집이어가지고 북한 음식을 깨끗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등산하고 나서 거기 내려와서 거기 집에서 이제 북한 음식을 먹고 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근데 엄청 기다립니다. 줄을 서야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자리가 있긴 있어요. 아무리 네. 들어가면 한 3, 40명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또 먹죠. 근데 그래도 옥류관도 이제 가면 보통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 못지않게 기다리다 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네.
1: 이 평양냉면이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0: 네.
1: 저도 제 친구 중에서 대표님이랑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평양에서 계셨던 분이면 평양냉면집 좀 소개해달라고 많이 듣거든요.
0: 네.
1: 왜냐면은 평양에서 먹었던 맛이랑 최대한 가까운 맛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0: 네.
1: 그럼 대표님은 평양에서 그 평양 냉면을 드셔 보셨던 거예요?
0: 많이 먹었죠. 옥류관에서도 먹고 그다음에 또 평양이 냉면 하는 집 많아요. 그냥 평남면옥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 종합대학 옆에 있는데
1: 평남면옥.
0: 평남면옥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모란각 또 그다음 칠성각 다 그런 것들이 다 유명한 이제 평양 냉면 집들이거든요.
1: 네.
0: 안 가본 데가 없죠. 특히 청류관 있죠. 청류관. 그건 우리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의사당 유니브 산하였거든요. 정기적으로 갔어요. 그거는.
1: 당시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했어요?
0: 그 당시 가격은 그때는 좀 저희가 다닐 때는 좀 국정가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쌌어요. 근데 지금은 꽤 비싸졌거든요.
1: 관광객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최근에 그 영상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지금 관광을 가요.
1: 네.
0: 그중에서 영상 자료 보니까 지금 보통 한 그릇이 3 내지 6달러가 한다는 거예요.
1: 3 내지 6달러요?
0: 네. 근데 그 가격을 알려줬는데 보니까 거기다 이제 열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20달러까지 올라간대요. 20달러. 근데 북한에서 환율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북한의 환율이 1달러가 7만 원 넘어요, 지금. 예, 최근 그 평양에서 5월 10일 날짜로 이제 환율 보니까 7만 2,100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 월급이 지금 북한에서도 이번에 내각결정이 이제 2023년도에 내각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임금이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 월급 보통 보게 되면 8만 원에서 뭐 12만 원, 한 1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잖아요.
1: 냉면 근데, 한두 그릇 아니에요, 그러면?
0: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 국수 한 그릇 먹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달러를 환산해 보니까 7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7달 월급. 그러니까 한 그릇 먹는 게 음식을 한 그릇 먹고 요리까지 좀 먹는 게 7달 월급으로 이제 먹을 정도다, 외국인 말은. 근데 북한에서 이제 일부, 저렴하게 개인들이 만들어 파는 국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국수마저도 월급에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우리는 봐요. 국수가 지금 이번에 먹은 게 어떻게 먹었냐면, 소주 한 병에다가 간단하게, 그리고 세 명이 갔거든요. 그 다음에 닭무침 요리가 16,000원짜리가 엄청 큰 그릇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술 한 주를 먹는 거예요, 그거는.

0: 냉면 꽃배기를 먹었어요. 꽃배기라 하면 한 그릇보다 더 많은 양이 아니겠어요. 14,000원인데 3명 먹었잖아요. 다 합쳐보니까 63,000원 들은 거예요. 결국 한 명이 그래서 21,000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1,000원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만 일해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결국 우리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일하면 먹을 수 있는 비용이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냉면 먹자 보면 달러를 사 먹다 보니까 요리까지 우리가 먹은 양만큼 먹어보려면 그러면 거의 한 사람이 7달 월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았다가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되고 개인들도 보면 저렴한 냉면을 먹는다 치더라도 아마 한 달 월급 보험 갈 정도로 먹는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 이게 뭐 비교군을 다양한 걸 두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겠지만 네. 정말 이 그럼 냉면만 봤을 때는 북한 노동자의 일반적인 7달의 월급이 한국 여기 남한 노동자의 2시간의 월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말도 안 됩니다. 이게.
0: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등산하고 나서 먹고 나서도 기분 좋은 게 일하고 나서 번 돈 가지고 그것도 뭐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 일해서 번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아주 아, 그렇죠.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참 이게 같은 영토 안에서 잠깐 지금 이사 내려온 셈인데 남쪽으로 근데 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참 이게 제가 북한에서 수명을 100년 산다 치더라도 한국에서의 1년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국 오면서 벌써 인생의 질적인 삶의 질도 높아졌지만은 수명도 오히려 길어지고 또 그다음에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저희가 누리는 행복이 북한의 일생을 다 이제 대비해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1: 참 이런 간극을 오늘도 발견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의 내 돈 내 선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기 앞서서 이 자연 만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이제 그 창조물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나 공평하게 다 이제 누리도록 돼 있지만은 북한은 사회적으로 체제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나 사랑을 그 네.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인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빨리 북한은 복음화돼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김부자의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빨리 이제는 당장 이제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1: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누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그렇게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0: 네.
1: 오늘의 내 돈 내 산 이 소망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3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북한의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에서, 어젠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3에서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6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올라가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복음의 메아리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VC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론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어렵지만 주님을 닮아 용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513장, 새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통합찬송가 513장, 새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에서 깨어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말할지, 어디로 향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눈으로 진심 어린 말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작을 때도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

0: 전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계셨지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작을 때도 사랑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 홍수도 끌 수 없는 불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가 큰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라거나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7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때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 말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돈을 벌고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빙자해서 돈을 벌고 우상을 핑계대고 공부를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 탐욕을 인형에 밀어넣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꺼지지 않는 불처럼 사랑하세요. 그 대단한 불같은 사랑은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주어진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염려 마세요. 예배당에 마음껏 나갈 수 없고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사랑하세요.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결코 끄지 못하는 불과 같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한의 형제자매들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가느라 곤고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남들만큼 예물을 다 드리지 못해도 혹 홀로 신앙생활하는 중이어도 하나님은 그래서 더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작고 작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 행하기를 원하세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하나님은 수가 적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대요. 힘도 세대요. 그런 민족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왜 수가 적은 민족, 힘이 약한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수와 힘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겨내심으로 당신의 힘을 보이는 분이시죠. 큰 민족이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질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큰 죄들을 지으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 크고 크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당신의 힘을,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일곱 민족과 전쟁할 때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을 알려주세요.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첫째,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깊고 크므로 인해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가나안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하려 하셨던 거죠. 둘째, 그들과는 결혼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가나안의 탐욕적인 문화에 유혹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목상을 찍어내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우상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 인형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데 어찌 사람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인형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의 손으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무너뜨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 마을마다 고을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천대가 지나도록 약속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천대가 지나도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열등감이 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하심을 잊지 마세요. 혹시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은 왜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자유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되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 중에 드린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신실하게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타락한 땅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충실히 순종하면 천대까지 이어지는 사랑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서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작을 때에도,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없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선택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모습, 저의 은밀한 눈물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가, 오늘 저의 헌신이 천대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섬기

0: 자가 그렇게 주님 나라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작을 때도 사랑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82장, 새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통합찬송가 82장, 새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합리화하며 숨기지 않고 사람의 눈이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전령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23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라고 해요. 일부러 성 가까이 접근했다가 큰 피해를 입은 이야기까지 다 보고합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우연한 전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마침내 24절 마지막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해요. 다윗은 이 말을 듣자 안도합니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죄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전령에게 답하는 다윗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고.

해요. 예전에 다윗이라면 충신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냉담하고 세련된 태도를 보입니다. 죄에 익숙해진 것이지요. 분명 자신이 꾸민 살인인데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칼은 누구든 삼킬 수 있는 거야 하며 그것을 전쟁의 자연스러운 희생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는 언제나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하고 상황과 환경 탓으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잖아. 다 그런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죄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명백히 우리아 살인교사의 주범입니다. 이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회개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죄에 빠지니 영적 감각이 무뎌져 충신의 죽음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명해요. 죄를 덮고자 또 다른 죄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밧세바를 보는 죄였는데 이제는 충신을 죽이고도 전쟁을 계속 독려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죄는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며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숨기고자 또 다른 죄를 더하지는 않나요? 지금 내가 정말 걱정하고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지 않으려면 둘째, 감정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고해요. 성경은 일부러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합니다. 밧세바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듣고 소리를 내어옵니다.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지 않았을까 해요. 이제 자신의 임신이 드러나도 그것을 문제 삼을 우리아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었다고 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억울해서 울고 들켜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결과가 힘들어서 울 때는 많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를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은 드문 것 같아요. 밧세바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죄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주도적으로 죄를 끌고 갔지만 밧세바도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라고 해요. 다윗이 정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임신 사실이 자연스럽게 덮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왕이 전쟁에서 죽은 충신의 아내를 책임져 주는구나 하는 정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지요. 우리아도 죽었고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왔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깔끔하게 덮인 사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썼어요. 체면과 이미지와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곧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죄를 숨긴 채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교회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회개시켜 정결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죄를 완벽히 은폐하게 두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물은 흘리는데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 눈을 속이며 숨기고

0: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나요? 자신의 원함을 앞세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엄마로 산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임신 후 조산 위험으로 5개월 동안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그 기간에 저는 저의 교만을 깊이 회개하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고난은 출산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고된 육아에 양육 문제로 남편과 자주 갈등했고 집에만 있으니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맞벌이를 원한다는 핑계로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직장에 나갔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거친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다가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아이의 힘든 마음을 잘 보듬지 못했어요. 불안감이 더 심해진 아이는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어려워했지요. 그런데도 저는 24절에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 아를 죽게 한 다윗처럼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기만 바랐지요.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교회 지체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엄마의 때를 보내세요 라고 권면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공동체 섬김과 사랑 속에 저는 아이의 필요보다 저의 원함을 따르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단축 근무와 휴직의 기회가 주어져 지금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이가 저와 함께하길 원하는 동안 엄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아이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안아주겠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간증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한다며 사실은 내 원함과 욕심을 더 앞세울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기 싫어 죄를 포장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권면과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신 그 적용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더 두려워하며 합리화 대신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눈은 속이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며 합리화하며 잘못을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더하며 살아갑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애통해하지 않는 저희예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뗄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요따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과 다툼은 끝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형제와 자매를,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죽음을 가져오는 적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무엇보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넝쿨도 그 뿌리엔 가시가 없듯이 우리도 창조의 근본인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툼을 벗을 수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주소는 정욕이지만 화평의 주소는 겸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평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거장이 키우는 거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삼류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허친스 박사는 총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했습니다. 100권의 고전을 읽으십시오. 독후감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공부하기도 바쁜 시기에 고전을 100권이나 읽으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오히려 공부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조언했지만 허친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 공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허친스 박사가 총장이 된 지 머지않아 학교는 명문대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대학교보다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시카고 대학교의 1929년도 이야기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지름길을 찾을 수 없듯이 롤 모델이 없이는 삶의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신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을 저의 삶의 롤모델로 삼아 잘 배우고 잘 따라 잘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하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게로 와서 쉬어라, 테너 김신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쓴 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한 구절 구절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두고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근데 이 말씀은요,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을 울려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데, 성경은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인재앙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나팔장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말씀을 끼워 넣어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막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대에서 한 막과 두 번째 막이 펼쳐질 때에 그 막 사이에서 주제를 알려주거나 잠시 쉬어가거나 아니면 보충 내용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시는데, 심판과 나팔 심판과 앞으로 일어날 또 우리가 보게 될 대접 심판 사이에 그 막간을 두셨는데, 그 막간 막간 막간마다 무엇을 보여주고 계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막 심판만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막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그 심판이 각 지향으로 드러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막간의 구조마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세상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지금은 인재앙의 네 번째 이유, 다섯 번째 재앙, 그 순교의 시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팔재앙과 또 대접재앙의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삶이 천국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지는 않아요.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인치신 것처럼 구원으로 지키시고 이 땅을 받고 바다를 밟고 서서 그 짐승들이 나오지 못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악을 통제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막간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전쟁 중에 우리가 방공호로 피해야 되죠. 그런데 방공호로 피하려면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피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방공호 어딘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을 알아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날개 안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재앙 많은 세상에서 정말 죄악의 물결이, 진노의 물결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칠지라도 한 마리 연어가 그 폭포수를 거스리고 올라가 그의 일생을 완수하고 마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센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면 피할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은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히 좋게 하여 주시고 심히 좋은 일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시는 것일까요? 8절의 말씀으로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사실 저에게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센 천사가요, 우렁찬 사자와 소리같이 사자가 울부짖음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초원에서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든 초원의 동물들은 겁에 질릴 텐데 그 사자의 음성처럼 일곱 우리처럼 천사는 말했는데요, 그보다 강력한 하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라고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세상의 짐승들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고 억압하는 그 박해하는 이 존재들을 통제하고 있는 이 천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라. 이 책을 가져라. 이 책을 가져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펴놓은 책이 천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천사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요한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가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력한 책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펼쳐져 있다고요. 5장에 등장하였던 인재양의 그 두루마리는 임봉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떼어 놓쳤는데 이미 펼쳐진 책이 있다고요. 펼쳐진 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강력한 천사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가지라,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성경 한 권씩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파트 사역을 하면서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했는데요. 그때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셉 이 성경을 우리 협동 목사님과 함께 편집하였는데 이 이제 빈칸이 많아요. 이 이제
조금 표시된 부분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깨끗한 책, 예전에는요 우리가 성경이 너무 소중한 책이어가지고 밑줄 하나도 마음대로 못 구웠어요. 여기가 성경이 굽혀지면요 침을 발라가지고 딱 펴가지고요 아주 성경을 보호했습니다. 저는 한번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자고 성경을 펴고 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른들에게 혼나가지고. 그런 성경이었어. 성경을 발로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받았던 말씀의 은혜를 기록하고 나의 간증을 기록하고 나의 깨달음을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이 나의 기록으로 함께 채워져가는, 그래서 성경이 나의 것이 되려가는, 그래서 이 성경이 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문화가 이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저널링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성경에다가 다이어리 꾸미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걸 다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꾸하는 것처럼 성경을 꾸며요. 성경을 막 밑줄을 긋고 거기에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청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게 너무 좋은 문화로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저널링 바이블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이 나의 성경이 되기를, 나의 손때가 남아있고 나의 눈물자국이 남아있고 나의 기록이 남아있고 나의 간증이 남아있는 소유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는데요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이라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이 있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교회에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천사의 강력한 손에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는 이 말씀을 가지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데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구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제는 갖다 먹어버리라 합니다. 먹어버리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그런 동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는 모자 쓴 소녀가 아주 예쁘게 앉아가지고 하얀 동상이 있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었죠? 아,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아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먹는다는 표현을 의외로 많이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는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 각 나라의 문화는 그 음식에 달려있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먹는 건 정말 우리의 삶이 됩니다. 한번 제가 아주 진하게 경험했던 건 중국 우루무치에 가서, 거기는 청포도가 너무 맛있는 지역이에요. 청포도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몸에서 포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먹는 건 정말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쌀 문화, 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의 또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먹는 건 삶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구조에 대해서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절은요, 광복절이 먼저 있고 광복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해방이 되고 광복절을 제정했습니까? 해방이 되고 제정했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은요 특이해요. 먼저 유월절을 제정해요. 너희 출애굽 할 것이다 라고 유월절을 제정해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놀랍죠? 절기가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은요 약속이 먼저 선포되고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죠. 창세기를 보세요. 창조가 되고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삶이 된다는 게 실제입니다. 말씀은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역사와 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먹으면 내 인생이 되는 내 양식인 것이죠. 참된 양식인 것이죠. 심지어 놀라운 말씀은 에스겔서에는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자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정말 믿는 것이 있는데 정말 제가 믿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에 강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는 게 그 무엇보다도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인생이 되시는 역사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해요. 먹는데요 먹는 말씀이 특이해요. 입에는 달고요 배에서는 쓰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0절 시작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요 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해죠. 근데 이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내가 받기에 너무 행복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니까 내 입에 달콤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 2장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말씀 화면에 보시면은 폐역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폐역한 자에 주신 말씀이 10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며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특이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그 쓰인 게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까? 재앙의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말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달콤했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우리 청년부의 학부모님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인지 속상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애매한 이야기인데 자기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교회 좀 다니고 예배 좀 드리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신실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교회에 나가자니까 구주로 당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인지 내 아들이 내 말은 그토록 안 듣더니 자매 만나니까 바로 교회 나가더라고. 엄마 이야기는 쓴 이야기야. 그 자매 이야기도 한번 교회 가자 자기가 이제까지 쓸었던 쓴 이야기죠. 근데 왜 엄마의 말은 안 듣고 자매의 말은 듣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 심판의 재앙의 말씀이 요한의 입에 달았을까? 요한의 입에

알았을까? 그것은요, 분명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쓴소리도 달아집니다. 미워하면 단소리도 쓰게 들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디 우리 듣기 좋은 소리만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시고요. 우리에게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라 하시고요. 세상을 거스러 살라 하셔요. 듣기 좋은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요한에게, 모세에게, 에스겔에게 그 말씀이 달콤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9년, 10년 가까워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목사로서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일 큰 어려움은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또 큰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는 청중과 회중과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때로는 듣기 좋은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하지만 정말 원색적으로 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하는데, 우리는 달면 아멘하고 쓰면 노멘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입에 달게 느껴졌던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시기를 주님 입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지 않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엄마보다 내가 지금 다른 처자에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으면 세상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써요. 그래서 먹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환경의 책임도 있을 거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어서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 아멘으로 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이유는요, 잠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방공호다. 나의 피난처이다. 하나님께서 재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피하자. 그리하면 그 말씀이 달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그 말씀이 달콤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달고 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처절로 찬양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배에서는 어떠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배에서는 쓰더라, 쓰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에 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조깅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우리 교회에 황 동글동글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조깅을 하시는데요, 세상에 10km를 50분 만에 주파를 하신대요. 자매 성도님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0km 50분 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래서 책을 보고요, 유튜브를 보고 글을 읽을 때는요, 아, 달콤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건강에.

0: 해질 것 같아. 금방 콜레스테롤도 없어질 것 같고 막 활력도 솟을 것 같아요. 야, 뛰어보니 10km를 50분에 주파하기는 커녕 2km를 달리지도 못하겠어요. 막 숨이 턱 밑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아내가 사준 그 워치 기능을 가지고 한번 5km를 도전을 했어요. 야, 막 5km를 42.19도 아니고 5km를 뛰는데 막 숨이 턱 밑까지 차가지고 몸에서는 이제 금방 멈춰라 멈춰라. 그래도 내가 또 의지가 있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뛰다가 종아리 부상이 당해가지고 장례식장을 했는데 쫄뚝거리고 가다가 그 장례식장에 오랜만에 본 분들이 목사님 왜 저러시냐고. 책으로 볼 때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달콤했어. 근데 실제로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쓰디 써요. 안 돼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도 들을 때라도 달콤하면 다행인데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만 여기고 있어서는 그것은 내 삶과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죄악에 관영한, 죄악의 폭포수처럼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기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조깅하는 거 뭐 그에 비교하겠습니까? 군사들이 훈련받는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나는 정직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러면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으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쓰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적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앙의 날에 반드시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지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키는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쓴 인내의 시간을 지켜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소망을 인내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11절 시작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언하는, 이 예언하다는 것은 증언하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냥 미래의 일을 점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지고 현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심히 좋게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는 곳에 심히 좋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언합니까? 말씀을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여겨 그 말씀이 인생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의 백성에게 예언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세상 모든 종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여기더라도 그 말씀이 인생이 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과 심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

2016년 6월 8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황제께서는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의 황제는 아닥사스왕이고요. 마음의 소원을 부탁하고 이야기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조국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수심이 가득한 채 왕에게 간청하는 느헤미야의 대답이 참 감동이죠.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오르막일 수도 내리막일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이 혼동 속에 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라면 어떻게 답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동시에 느헤미야의 소원이 참 저와는 비교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만 잘 되기 위한 답이 아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목표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의 목표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생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또 진행하고 함께 동역하잖아요. 영혼이 진동하는 깊은 은혜와 함께 주님이 주신 목표를 재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음성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꼭 성공과 성취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맛보시면 좋겠고요.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성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느헤미야의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저는 뛰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이번 이제 월드컵 경기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할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보면 축구 경기를 할 때도요 선수들이 잔디밭에 넘어지고 태클을 당하는 순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근육에 경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경기장에서 수많이 넘어지고 또 수많이 일어서는 그런 현장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힘을 주시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 속에 주님은 또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누가 저는 그런 말씀했어요. 요즘 혹시 유혹받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뭐 힘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비전이 없는 거래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불어주실 텐데 뭐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이 6월에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이 6월에 그 비전과 목표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흑암을 밝히시는 주님의 선율을 따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일생 속에 여러분의 아침 속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찬송가 데이인데요 은혜로운 찬송 또 고백 또 연주곡 함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연주곡으로 같이 하시죠.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분이 주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떤 거니? 라고 질문해 주셨을 때 오늘 우리의 대답이 나만 잘 되기 위한 답이 아니라 내 물질, 내 여러 가지 소원들 다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나만 잘 되기 위한 답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강력한 목표가 생겨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다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나 다 나예요. 다 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유, 저는 그런 깜도 안 됩니다. 제가 무슨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목표가 오늘 이 복된 월요일 아침에 저는 생겨날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통해 이미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내가고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복된 월요일,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돕는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아침 함께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식사 메뉴부터 중요한 인생의 방향까지 말이죠. 무심한 듯 지나는 일상 속 작은 일에도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가끔은 선택해놓고도 이게 맞나 싶은 순간 자꾸만 다른 쪽이 좋아 보여 눈길이 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누군가 조심스레 꺼내놓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그 물음 속에는 믿음에 대한 간절함도 삶의 한복판에서 느끼는 갈등도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는 삶의 본질을 향한 진지한 물음이겠지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분투 속에 존재하며 은혜는 늘 긴 기다림 끝에 깊어지니까요. 신앙의 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안으로 나를 이식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고백이지요. 그것은 단호하며 얼핏 자유로워 보이나 명확한 굴복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지 결심했던 그 고백을 다시 꺼내보는 일이며 무너지는 순간마다 그분을 향해 시선을 들어 올리는 훈련입니다. 이런 작은 반복이 쌓여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히기도 하고 그 길의 외로움 앞에서 주저앉고 싶기도 합니다. 주변의 시선도 때론 따갑고 가끔은 다른 길이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지요. 스스로 지쳐 한 걸음 멈추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 지금도 그 길 한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이 느리고 때론 멈칫해도 먼 길을 돌아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 그대로 변함없이 말이죠. 오늘도 우린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침에 준비

선택했으면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침의 쉼표 오늘 방송 링크를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 신앙의 길 어찌 보면 단순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이 하루를 달려가는 여러분의 아침을 응원해요.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또 공유하고 싶다. 수 없는 선택, 갈팡질팡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 좋겠다라고 힘있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참 귀하십니다. 제가 영상 링크 잘 보내드릴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우리 힘찬 찬송 박수 치면서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내어 힘있게 찬송합시다.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정말 힘있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셨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더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찬양해 볼까요? 내가 지금 뭘 가장 하고 싶어 하나? 곰곰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주님 주시는 선한 목표가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기억하라. 그 말씀이 참 위안이 되는데요. 아침에 쉼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할게요. 쉼표라고 두 글자로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로 한 주를 열게 해주시니, 기대감으로 한 주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 감사. 1324님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제작하셔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와, 너무 멋져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잘 저장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아, 0183님, 여러분, 지금 귀한 묵상을 쭉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겸손을 달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시는데 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적을 했구나 회개하셨다고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진짜 겸손을 달라고 오프닝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드셨다고요? 주님의 보혈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가 어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어찌 주님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세상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표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자, 내일은 극동방송 중앙사의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특별한 시간이 각 지역별로 펼쳐집니다. 아셨죠? 지방사는 좋은 아침입니다. 그대로 방송에 나가고요. 중앙사에서만 생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이 찬양 함께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 치료제를 꼬박꼬박 잘 복용하고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복용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 혈중 HIV가 검출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감염시킬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혈중 에이즈 바이러스 농도가 0으로 나와도 에이즈가 완치되었다라고 의학적으로 진단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혈액 중 HIV가 검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림프 조직 내로 숨어 들어가서 HIV가 여전히 복제를 하고 있다는 논문이 2016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즉,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이즈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Good morning.
1: Mm-hmm. 여러분 취업 면접을 볼 때 가장 껄끄러운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지원자의 최대 약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순진하게 약점을 다 털어놓자니 뭔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말해야 지혜로운 걸까요? 구직 사이트나 취업 면접 꿀팁 영상을 조금만 찾아보면 다양한 전략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약점을 강점으로 포장하라. 제가 완벽주의라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요. 워라벨이 좀 깨져 있는 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괜찮죠? 둘째, 약점을 털어놓기는 하되 이미 극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셋째, 진짜 약점을 말하되 내가 맡을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약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내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포장하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고 썼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약점을 훤히 드러내고 인정해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2026년 6월 8일 월요일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약할 때 강함 드시네 영어 찬양 함께 했고요. GM 코러스의 크신 주께 위대하고 강하신 두 곡의 찬양 메들리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내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약점을 감추고 싶고요. 뭔가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 내 힘, 내 능력, 하여튼 뭔가를 자꾸 뽐내려고 합니다. 물론 자리마다 그게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강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데서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또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선물 준비했는지 먼저 소개할게요.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네,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귀한 찬양 함께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갓모닝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9140번님, 백인자권사님, 6472번님 출첵해주셨고요. 7478번님, 지난주 금요일은 저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 아마도 방황하던 신앙으로 믿음이 부족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정말 아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내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7478번님과 아내분의 생일이 같나요? 그것도 정말 세상에서 손꼽히는 귀한 만남, 또 귀한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우리 7478번님, 또 아내분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문피디도 작지만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사랑의 교회 임영옥 권사님, 올해 맥주 감사주일은 제4차 전도축제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200명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우리 권사님 지난 전도대회 때도 버스를 대여해서 전도대상자들을 모시고 오실 만큼 전도에 대한 열정과 또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일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처럼 들리는데요. 꼭 새 생명 축제 때 200명 그 이상의 영혼들이 함께 나아올 수 있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14번님, 또 898 백인자권사님, 지난주 금요일 영적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듣고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요. 시작된 한 주, 오늘 하루도 우리 물론 겉모습도 잘 가꿔야겠지만 영적인 안티에이징을 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이번 한 주,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970번님, 갓모닝,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거룩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되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루를 보낸다면 거룩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실로암입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손뼉치며 온맘 다해 함께 찬양하시죠.

0: 네, 굿모닝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70번님께서 그 사랑 귀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함께 나누며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26절, 2장 3절을 본문으로 창조 앞에서 나를 묵상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거북이가 이겨가지고 아 내가 이겼다 그리고 아주 룰루랄라 해서 집으로 오는데 그 뒷얘기 아십니까? 모르시죠? 누가 만들어낸 유머예요. 그 토끼와 거북이의 후기 이야기.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불렀어요. 거북아 너 그렇게 토끼 이겨가지고 그렇게 좋니? 그런데 거북아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거북이가 토끼보다 더 앞서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이 말세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북이 총으로 쏴 죽일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그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토끼는 팔짝팔짝 뛰고 빠르게 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거북이는 빨리 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거북이는 느릿느릿, 그보다 더 느린 달팽이는 더 느릿느릿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만약에 토끼가 잠들어 있지만 거북이가 거기까지 가다가 어려운 동물 만나가지고 다리 부러진 만약에 개를 만났다. 야 그러면 내 등에 타. 내가 너 데리고 갈게. 그렇게 그렇게 가다가 좀 늦어가지고 토끼가 이겼다고 하면, 거북이가 졌다고 하면 오히려 나는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전혀 수긍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창조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중간에 있는 일장에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삭제하고 다 본문으로 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맨 첫 번째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만 오늘 본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어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혼돈했다고 했습니다. 무질서했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뭔가 텅 비어 있는, 그리고 세상은 흑암이 있었어요. 깊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창조 전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인을 운행하고 계셨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은 일하고 계셨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매우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 같고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얘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아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 내 모습은 굉장히 내 삶이 혼동스럽고 어두웠고 내 삶은 공허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삶은 질서가 잡혔고 내 삶의 체험과 만족이 있고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뭐냐? 창조의 이야기다.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얘기고 그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다 뭔가 창조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창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퀴즈대 하면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첫째 날 뭐 만들었는가, 둘째 날 뭐 만들었는가, 그거.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그래도 잠깐 복습하고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서 막 읽어도 막 애워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 숫자에다가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애우니까 잘 애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이 숫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첫째 날 1이잖아요. 1,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예, 빛. 예, 글자 한 자, 빛. 그다음에 둘째 날은 두 자겠죠. 뭡니까? 궁창. 예, 잘하시네요. 자, 그 셋째 날은 3인데 이건 좀 변형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못 만들겠어요. 셋째 날은 육바식이에요. 육바식. 육바식. 한정식이 아니라 육바식. 육지, 바다, 식물. 예, 육바식. 자, 넷째 날은 뭘까요? 넷째 날? 넷째 날. 예, 일월 성신.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 달, 별. 이런, 광명체.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2부 예배 드렸죠? 예. 물고기와 새. 다섯. 예, 5일이니까. 그 다음에 6일. 예, 예, 사람하고 동물이죠. 동물과, 예, 뭐, 만물의 영장. 어쨌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자, 우리는 6일째 창조를 받았어요. 사람은 동물과 함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첫째 날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어디서 살 거예요 도대체? 뭘 먹고 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착착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존재할 수 있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도 질서를 주셨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질서를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 속, 이 내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그리고 무리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질서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를 깨뜨리고 이 질서를 무시하고 이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 질서가 무시될 때, 무너질 때, 자기 마음대로 이 질서를
바꾸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주신 이 질서를 잘 따라가세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정말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예.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을 가지고 손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코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훅 하고 불어주셨어요. 이건 매우 매우 독특한 사람만의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그 고양이가 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 동물에게는 동물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같은 날 만들어진 동물들 있잖아요. 개, 돼지 이런 동물들은 네 발로 생활합니다. 네 발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시각은 땅과 앞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뭐 땅에 뭐 있는가 주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들이 땅바닥 훑고 다니면서. 동물은 위를 못 봐요. 여러분, 돼지가 이렇게 위 보는 거 봤습니까? 목살이 두꺼워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동물은 땅에 속한 존재, 세상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못 봐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영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문화 명령을 주셨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을 1장을,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감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 토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합니다. 그런데 6일째는 달라요. 6일째는 어떻게 감탄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가 영어의 굿이거든요. 좋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굿, 굿 하셨는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Very good 그랬단 말입니다. 심히 좋았다. Greatly good.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최고 작품입니다.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따라하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졸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걸작이라니까요. 졸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왜 최고의 작품을 맨날 하자 상품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이? 니콜 상품으로 왜 여깁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2부 때는 안 했는데, 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걸작품 한번 감상하실래요? 왜 웃어요? 최고의 걸작품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 여기요! 하시겠네요. 자, 시작! 사람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는 그 피조물은, 그 창조물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하니까 궁창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예, 물이 생기고, 광명체들은 땅을 비춰라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이 세상을 비추고 땅을 비추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값없는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피조물들의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사역의 완성은 안식이었어요.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느냐? 쉬는 것을 통해서, 그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창조의 사역, 창조의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완성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오늘 같은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셨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쉬고 안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죽음이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100년, 200년 오랫동안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안식이 없는 삶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광주천을 봤어요. 광주천 물이 흐르고 풀이 바람에 나부끼고 나무에 푸른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어떤 새인지 모르지만, 백로인지 어떤 새인지 모르지만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세상에 저렇게 모든 것들은 본래 지어진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살 때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물은 저렇게 흘러감으로써, 풀은 바람에 나부낌으로써, 저 나무는 저렇게 푸르는 잎새를 내므로써, 물고기는 물속을 거닐고, 백로는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나의 모습, 나의 나됨을 지킬 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않더라도 나의 나됨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내가 목사구나. 과연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 유진 피터슨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목사의 목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 목사다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사는 목사들에게 많이 가르쳐준 그런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의 목회자들이 마치 교회를 회사처럼, 전문 경영인처럼, CEO처럼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나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나는 목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유진 피터슨이 살고 있었던 미국 사회, 그 당시의 미국 사회는 성공 중심의 스타 목사를 배출하고 다 누구나 저렇게 스타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 목회자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나 피터슨은, 유진 피터슨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저항했어요. 나는 저런 성공 중심의 스타 목사가 되지 않고 메릴랜드라고 하는 이 작은 주의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주셨으니 나는 그 교회 현장 속에 있는 목사로서 나는 살아가겠다.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목회 대신에 나는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사람에게 고용된 존재가 아니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서 나는 살아가야 하겠다. 늘 그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면서 살았던 목사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뒤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부목사님들도 꼭 들어야 될 말이에요. 목사의 사명은 내게 맡겨주신 영혼인 이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다 그랬거든요. 목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더 커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꿈이 그겁니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나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살라 하신 그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부르심 따라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 저는 목사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답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고민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 머물러 오늘 내 자신을 멈추고 나를 묵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까? 나의 나됨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나의 나됨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국에 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요즘 세상은 나를 사랑해라, 나답게 살아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자존감은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조금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각해보면 이 자기 부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죠. 세상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인생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맡길수록 가벼워지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불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